0: 오늘 들으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좋은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 와, 여러분 기대되시지요? 깜깜한 도화지 위에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작품. 그렇게 되게 만들어드리는 오늘의 책.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찬양으로 오늘 사랑했더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더 많이 들으시거든요. 핸드폰에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고 전남동부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했더란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 4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화요일. 아, 내 마음의 책갈피. 이 코너가 아니었다면 제가 과연 책을 읽는 사람이 되었을까 싶을 만큼 이 코너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이진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평화의 길벗. 광양사랑의 교회 라종렬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서론이 길었지요?
1: 네, 너무 반갑고 매주마다 저도 덕분에 책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우리 이진아 PD님 만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또 성경을 또 읽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읽은 성경들을 당신들의 그 삶에 진짜로 활력소나 또 생명 우선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이 프로가 저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점검하게 하고 또 꼼꼼하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네. 이렇게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했들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많은 장르의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지만 뭐니 뭐니 해도 목사님이 우리 애청자들이 제일 읽었으면 하는 책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맘때 다들 독서의 계절이라고 막 여러 많은 책들을 찾다가 그만두는 경우. 그래도 그 정도만 하는 분들은 참 좋은데. 이왕이면 우리는 성경을 봐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까지 가게 하는 책들이 있고 또 막상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돕는 책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오는 질문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해소해 주는. 그래서 실제로 읽은 그 성경이 단순하게 어떤 지적 유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그런 어떤 읽기로 이어가게 하기 위한 도움의 책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 책은 우리 그 김우건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지난번에 3월 달에 한번 소개해 드린 그런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0: 어쩐지 네. 적으신 이 성함이 낯익은 성함이었어요. 사실은 기억을 못 해야지 정상인데 기억이 네. 나더라니까요, 목사님.
1: 그러니까.
0: 네.
1: 사실 이 책은 그 제목보다 부제가 더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더 다가갈 거예요.
0: 그래서
1: 좀 안타깝다. 그래도 신약성경에 관련된 책이니까 이 제목을 붙이신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조금씩 가까이라고 했고 또 이게 얘기가 되나요?
0: 네, 안 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제목 부제가 있어서
0: 네.
1: 우리 애청자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또 이 책을 좀 접하시면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읽었을 때와 또 읽었을 때 느꼈던 그 느낌들이 다르잖아요.
0: 네.
1: 그런 것만큼 이 김호균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0: 네. 그 책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신약 성경, 쉼표하고 가까이라는 책입니다.
1: 네.
0: 김호경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복 있는 사람에서 출판된 따끈따끈한 신간이죠, 목사님.
1: 네.
0: 네.
1: 우리 참 요즘에 복 있는 사람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0: 아멘.
1: 예,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0: 네.
1: 이 가을에 그러한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히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0: 아멘.
1: 우리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저도 네.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 책을 읽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선물로 드리라고 5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소개 한번 받아보시고요.

0: 어머나 이 책 한번 소개 읽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을 선정해서 신약성경 가까이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의 퀴즈 지금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이 책은 저희가 그 부제를 얘기를 안 했는데
0: 네.
1: 자, 오늘 책 소개하는 이 책의 제목은 신약성경 가까이입니다. 부제가 땡땡가 있는 신약성경입니다.
0: 아니 조그만 글씨로 이 큰 제목 옆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1: 그걸 좀 크게 썼더라면
0: 네.
1: 좋았을 텐데.
0: 이 책은요, 이것이 있는 신약 풍경이래요.
1: 네.
0: 무엇이 있는 신약 풍경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 1번 커피가 있는 신약 풍경. 2번 낭만이 있는 신약 풍경. 3번 위로가 있는 신약 풍경. 4번 바겐세일이 있는 신약 풍경.
0: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0: 네, 동참해 주셔서.
1: 신학에도 바겐세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싸게 좀 많이.
0: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이고
1: 네.
0: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요. 그죠?
1: 네.
0: 왜냐하면 신학하면 왠지 목사님들만 공부하실 것 같잖아요.
1: 금매.
0: 네.
1: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0: 네.
1: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곧 신학이 되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학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0: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네.
0: 아까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는 책에는 성경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책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1: 네.
0: 오늘 이 책은 어디에 속하는 책인가요?
1: 이거는 이제 뒤쪽에 속하죠.
0: 아, 성경 다음에.
1: 네. 그래서
0: 성경 옆에 두면 좋을 동화 정가나 표준 정가와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까요?
1: 네. 뭐 정가보다 훨씬 더.
0: 여러분,
1: 그리고 이게 신약성경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0: 네.
1: 안에 보면 구약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0: 여러분 신약 구약 하여튼 성경을 읽기 전이나 읽고 나서 아니면 읽을 때 같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만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신약성경 가까이라는 책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1번 일단 드렸고요. 추가 퀴즈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1: 네.
0: 목사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책 소개 중에 알쓸신주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1: 네.
0: 네. 지금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일지 전혀 모르시겠지만 오늘 라종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는 방송을 듣다 보면 알쓸신주가 어떤 뜻인지 저희 방송 중에 나오거든요. 물론 첫 번째 퀴즈 정답도 방송 중에 나오니까요. 들으시다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알쓸신주란 이런 말이에요 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쓸신주, 알뜰하게 쓸모있게 신약을 공부하면 주님이 보인다. 이거의 준말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1: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말 생각하시면 방금 우리 피디님께서 쭉 했던 예처럼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오늘의 퀴즈는요. 방송을 듣다 보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퀴즈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찬양 나가는 동안 퀴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후에 오늘의 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랑의 뜰안 내 마음의 책갈피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받으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 복 있는 사람들 출판사에서 나온 신약성경 가까이라는 책입니다. 목사님,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네,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알쓸 신주.
0: 네.
1: 네. 아, 너무 들이대나?
0: 아니요. 아주 좋습니다.
1: 알고 나면 쓸데있는 신약성경의 주제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0: 네.
1: 부제가 이제 위로가 있는 풍경이잖아요. 김우경 교수님께서 이제 이 책들을 이렇게 쓰시게 된 거를 저자를 좀 그 여정을 좀 이해하면
0: 네.
1: 왜 이런 책을 이렇게 계속 쓰셨을까? 또 왜 저는 이런 책을 좋아할까? 좀 알게 될 텐데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막상 그 성경을 읽고 나면, 읽을 때, 사실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냥 암송만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는 뭐 이런 건 목사님들이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교수님, 이 교수님이죠. 그 자신이 붙든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문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기독교 학과로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조지신학 강의를 들으면서 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한 생각에서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사실은 재미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쭉 해설하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그것을 이렇게 해설하는 것에 눈을 떴는데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80년대 우리 한국 사회의 아픈 그런 역사적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 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있는 건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 뭐 이런 질문을 안으면서 예수님에게로 또 바울에게로 신약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여성이니까 또 소수자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렇게 걸어왔는데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 신학이 그냥 교실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또 역사 한복판에서 함께 병행되어 왔다라고 하면서 평생 붙은 소명이 뭐였냐면 신학생들만 보는 신학책, 목사님들만 보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님들께서도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신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 이러한 책들을 좀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자꾸 쓰시니까 주변에서 왜 이런 식으로 신학을 소개하냐라고 이제 했던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어떤 강의를 하고 어떤 책을 썼는데 마치 할머니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고마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책의 내용들을 보면 조근조근 알기 쉽게 그러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책을 쭉 쓰셔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성경 또 신앙, 신학에 대한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할머니 이야기 같은 신학의 결정판. 네, 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그 알쓸신주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인 이유도 이렇게 들려준 그러한 얘기들이 처음에는 뭐 그런 거뭐 우리가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듣고 나서 보면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내용들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하는 책이죠.
1: 네. 근데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신 어떤 소망이 느껴지는데, 아, 이 아름답고 이 좋은 신학, 목사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애청자들 모두 이 신학을 알면 좋겠다라는 목사님의 어떤 소망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신학은 어렵고 재미없을 것 같고 그냥 목사님들만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게또 저희들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렵고 재미없고 지겹고 그렇지 않나 봐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그렇지 않다. 한번 읽어봐라. 알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신학을 접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어쩌면 제가 잘 소화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했던 그것이 그대로 저는 언어나 모든 내용이 묻어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그 설교를 들었던 이들에게 신학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다가갔지 않는가. 우리 김용균 교수님이 역사나 그 삶의 한복판에서 그 만났던 그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학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그냥 강단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쓰던 언어나 그런 삶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그것은 내가 그것을 잘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성경 읽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그런 공부들을 하는지 또왜 성경을 목사님들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인지 읽기만 사실 많이 강조했는데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몰라요.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하고 상관없다고 하죠.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일반 책들도 소설이든 뭐 희곡이든 다 그것을 해석하는 고전들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모르면 그냥 그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있는 문학적인 배경, 문학적인 내용들, 뭐 역사적인 배경들, 여러 가지 많은 역사, 이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한 구절을 한 구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도구였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을 맛보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1: 마치 제가 지금 아직도 홍어를 잘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홍어를 좋아하시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저를 참 불쌍하게 보시더라고요. 이 맛을 모르다니.
0: 그러네.
1: 약간 그런 느낌의 오늘 신학을 여러분 소개받고 있습니다. 알쓸신주. 알고 보면
0: 쓸모있는
1: 쓸모있는 신학
0: 신약성경의
1: 주제들.
0: 주제들.
1: 예, 신학의 주제들인 거죠.
0: 신약성경의 주제들.
1: 신약 성경의 주제들. 알쓸신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퀴즈가 알쓸신주를 정확하게 한번 적어 보내주세요 였는데, 정확하게 쓰실 수 있도록 천천히 한번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
0: 알고 나면
1: 쓸,
0: 쓸데 있는
1: 신,
0: 신약성경의

0: 성경의
1: 주
0: 주제들
1: 들으셨지요? 요거 한번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틀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 책을 고르신 이유와 또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0: 네.
1: 또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0: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절에 가장 먼저 펼쳐야 할 책이 성경인데 이 책은 성경을 대신 읽어주는 책이 아니고 성경을 다시 읽게 만드는 책. 그래서 어떤 책들은 책 보면은 성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책을 붙잡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설교자에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1: 네.
0: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야 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또 성경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게 하면 위험하죠. 이거는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 책은 우리가 다시금 성경을 들고 읽게 만드는 그런 책. 그런데 성경이 읽고 나면 이제 더 풍성해지겠죠. 창세기, 야곱 이야기, 마태복음 족보, 향유 부은 여자, 팔복 이야기, 로마서 8장 다 아는 본문들인데 이 책을 거치면 다시금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게 보인다.
1: 와,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1: 야곱 이야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나코나코 족보, 향유 부은 여자. 목사님, 저는 아직도 향유 부은 여자분이 총 몇 분인지 그분이 그분 같고 그분이 이분 아니었나 싶은데 또 딴 여자분이라 하기도 하고
0: 네.
1: 예, 정리가 좀 안 되고 있고
0: 네.
1: 네, 로마서 8장 네, 새롭게 느껴진다라고 하니까 이 책이 더욱 기대가 되고요.
0: 네. 두 번째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마음 한구석에 눌러두었던 질문들이 있는데 이 책이 그것을 대신 꺼내줍니다.
1: 아하.
0: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복음서가 한 권만 있으면 되지 왜 네 권인가. 그것도 심지어 그 안에 또 서로 달라 보이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름들 이게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또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되나? 라고 싶은 부분도 있고 교회에서는 사실 묻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질문들이 이 저자들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 관심이 있으니까 문제도 보이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질문도 하죠.
1: 맞아요.
0: 누구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질문 안 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1: 그랬구나.
0: 네.
1: 어쩐지 우리 신랑이 과묵하다. 네.
0: 네. 그래서 이런 그 질문에 대한 것을 허락받는 것 또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또 이 책은 결국 위로로 끝나기 때문에 그 신학책인데 마지막 장 제목이 반드시 승리한인데 저자는 신학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여기 아까 제가 신학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서 뭔가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쪽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많이 친근하게 다가오긴 했었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받아들이느냐. 여기는 아까 우리 신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만 했었잖아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것도 같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요. 교수님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하는데 그 위로가 값싼 위로가 아니라 성경을 정직하게 또 양심적으로 읽는 끝에 나오는 위로라서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간다. 인생의 후반부를 걷고 계신 우리 청취자들에게 꼭 맞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았을까요? 성경을 오래 읽었는데 어느 순간 늘 읽던 대로만 읽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또 목장이나 구역, 또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들, 또 자녀나 청년들이 던지는 그건 왜 그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궁하셨던 그런 분들, 그리고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셔서 성경이 잘 안 읽히는 분들, 특히 마지막 분들께 6부를 먼저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 6부를 먼저 읽는 게 유리하다. 네. 네. 목사님, 이 책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요?
0: 네, 성경을 양심적으로 읽으면

신학은 위로가 된다. 양심적으로 읽는 게 이제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사고하는 믿음, 신학하는 일상이라는 여덟 글자로 줄일 수 있겠지만 신앙 따로, 신학 따로가 아니라 생각하며 믿고 믿음으로 일상을 사는 것, 그 길을 신약성경 한 권으로 안내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를 이 책, 신약 성경, 가까이. 이 책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 맞추시고요. 알쓸신주 정확하게 한번 쓰시고요. 읽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9751님께서 알고 나면 쓸데있는 신약 성경의 주제들. 와, 이게 한번 듣고 쓰기가 쉬운 게 아닌데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0112님께서는
1: 숨도 안 쉬고 쓰셨어요.
0: 네. 띄어쓰기 하나도 안 하시고 쫙 그냥. 네. 0112님께서는 어머 그렇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5217님께서도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1: 정답 잘 쓰셨고요. 알고 나면 쓸모있는 신약성경의 주제들. 목사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꼭 읽어보고 싶네요.
0: 네. 5217님 맞아요. 저도 꼭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1772님께서도요. 알고 보면 쓸데있는 신학을 주제로.
1: 네.
0: 이분은 이렇게 쉼표를 딱딱 이렇게. 네. 참 사람마다 이렇게 좀 특성이 있어요. 그죠?
1: 맞습니다. 알쓸신주. 네. 저희가 사행시 짓는 것 같아요. 지금.
0: 맞아요. 네. 네. 0782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0782.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신약성경의 주제들.
0: 네. 정확하게 적어주셨습니다. 2061님께서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서 2061님이 이PD님 휴가 다녀오셔서 에너지가 뿜뿜이네요. 굉장히 텐션이 업돼있다라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오늘 힘이 나고 있습니다.
1: 얼굴은 훌쭉해지셨는데.
0: 네. 0112님께서는 공부해야 말씀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고, 네, 문자 주셨고요.
1: 저는 좀 이 일하기 앞보다는 저희가 이제 묵상 얘기하고 막 성경 읽으면 실천이 어렵다고 다들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오히려 적용이나 실천이라는 말보다 연결이라고 하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인지 어떤 사건인지 만났을 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막 순종해야 될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는 거, 만나는 거, 그 자체로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실천이 어렵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결국 그분들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내 삶과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하면 이런 책들은 이제 그것을 좀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니까 한 번 짚었습니다. 갑자기 꼰대처럼.
0: 네. 이제 여러분들께 책의 구성과 목차 해설을 알려드릴 텐데요. 신약 성경은 어떤 책인지, 또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신약 성경은 어떻게 연구되었는지, 신약 성경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목차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에도 나 이 책 꼭 읽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남겨주시고 퀴즈 정답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복 있는 사람들 출판사에서 드리는 신약 성경 가까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찬양 가수 이휘의 목소리로 주님께 드려요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책을 열심히 소개했는데, 네, 책 제목이 뭐냐고 우리 0285님이
1: 네, 신약 성경 가까이,
0: 네,
1: 위로가 있는 풍경.
0: 네, 목사님,
1: 위로가 있는 풍경 맞아요?
0: 위로가 있는 신학 풍경.
1: 네,
0: 네.
1: 제가 어제 페북에 그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풍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렸거든요.
0: 아하.
1: 하동에 가면 그 섬진 강변이 있어요.
0: 네.
1: 거기 풍경이 정말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1: 근데
0: 네, 그 섬진강 풍경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
1: 네,
0: 위로가 있는 신학 풍경. 여러분, 네, 오늘 이 책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성과 목차 해설이 꼭 중요하잖아요.
1: 네.
0: 신약 성경 어떤 책인가요?
1: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목이 이제 1부인데요. 총 6부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약의 저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언어로 이제 이 책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이제 어떻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역사성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 첫 부분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야법강을 건너서 형 에세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야곱처럼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딛고 관계와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성경 자체도 그렇고 뭐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 읽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도 자꾸만 그런 이거는 뭐 목사님들만 볼 수 있는 책이지 우리는 볼 수 없는 책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연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연애 편지를 두려움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죠.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런 연애 편지, 그것이 또 무슨 헌법 조문처럼 쓰여진 책이 아니라 다양한 문학의 장르로 특별히 이야기로 구성이 되었다는 게 너무 이렇게 풍성한 해석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연결점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2부인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네 개잖아요. 왜 네 개일까? 하나만 있으면 딱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한 개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어렵죠. 딱 그것만, 그런 예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네 사람이 각기 다른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서 네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는

근데 네 사람의 고백을 저희가 듣게 되면 이게 좀 더 입체적으로 되어 가겠죠. 나는 이런 면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니까.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신앙이 딱 한 가지만 믿어라. 위험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데 각자가 다 믿는 믿음의 어떤 정도든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내용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을 저희가 잘 이해하는 거. 동시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게. 어떤 일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떤 일에게는 굉장히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하고 다 각자 삶의 정황과 이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만 믿어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저자는 그것을 심지어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그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저는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을 이제 그런 폭력으로 표현하는데 신약성경의 27권의 다양한 형태 자체가 하나님께서 신앙의 다양성을 이미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신약성경도 일관성 있죠. 주제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라. 그런데 27분이 다양하게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눈을 깜짝거리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시인데. 네. 세 번째가 성경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참된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무엇을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성경의 권위는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멘다를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권위는 글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붙들었던 신앙 선배들의 그런 고백에 있고 그 말씀이 그들을 살렸고 오늘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 말씀의 권위가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생기는 그런 의심의 역할은 뭐냐. 성경에 대한 질문과 비판적 고민은 신앙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려져 있던 그런 본문의 생명력과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질문하게 되면 그거를 더 살펴보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풍성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이제 묵시문학과 종말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잊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딱 생각이 났었는데 뭐냐면 이 묵시문학 그러니까 종말론이나 우리 계시록 같은 이런 책들은 약자들의 어떤 언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압제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이 종말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그런 언어죠. 그게 이제 이 종말론과 묵시인데 우리는 너무 이제 이렇게 편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 신약 성경에 있는 또 우리 종말론이나 계시록 같은 이러한 책을 보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러한 정황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책이 막 무슨 환타지 소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버리죠. 그런데 그런 절박한 어떤 생명의 위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이 묵시의 문학들은 묵시의 언어들은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 그런 정황들을 이제 우리 저자가 좀 찾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은 박해와 절망 속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약자들이 상징을 빌려서 희망을 감추어둔 고백이다. 인간에게서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책 소개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을 때 결국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5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팔복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안은 예수님 자신의 만족과 평안이 아니라 너의 평안과 안정을 먼저 돌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나의 평화가 아니라 너의 평화와 안녕을 빌어가는 이러한 내용의 그 평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0: 있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책 한 많이 씁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서적들이 한 4, 50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책도 있고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좀 가르쳐주세요. 요청하세요. 자, 그 다음에 6부는 그거 하면서 뭐 거의 갔다 온 사람들 간증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얘기 꼭 들려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에 대한 그 뜻을 알고 나면 놀라시게 될 겁니다. 6부에서는 로마서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요.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차별과 배제의 장벽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무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특정한 종교적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몸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입증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사실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이면서 우리가 약간 좀 너무 일부만 알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좀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정리해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1: 네, 여러분 이런 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네. 들으면 들을수록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구나. 있지만 저만 그런 걸로 예. 목사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요. 목사님 이 책 쭉 읽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네. 위로의 문장인데요. 1부 4장에서 우리들의 이야기 53쪽 읽입니다. 저자가 좋아하는 찬송가 338장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2절에 나오는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라고 하는 가사 얘기를 하다가 베델의 축복이 야곱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처럼 들려서 오래 마음에 걸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답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문을 하나 읽어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의 포인트가 돌아옴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의미도 다시 생각했습니다. 축복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잘해서 상으로 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한편으로는 도망치듯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 축복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지키지 않으면 야곱의 길은 어떻게 어긋날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야곱의 길을 지키며 야곱과 동행하는 하나님은 또한 기다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를 징계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을 지키며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야곱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 어떠할지를 생각하면 끔찍하기도 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가이드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1: 아멘.
0: 아멘. 너무 감사하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저자도 우리가 이제 베델 하면 뭐 11조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사실 전후 문맥 없이 베델의 축복을 들먹이면서 야곱의 11조를 믿음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라고 이 저자가 쓰셨어요. 창세기 28장을 문맥으로 읽으면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사람이고요. 그 도망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하십니다. 축복의 핵심은 재물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방식은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뒤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데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을 이긴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1: 아멘.
0: 이 문장을 고른 두 번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것이 성경을 오늘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읽는다는 것에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자는 찬송과 한 소절이 마음에 걸린 것을 수십 년 동안 놓지 않았다가 문맥을 따라 읽다가 마침내 자기의 삶을 위로하는 답을 찾았습니다. 질문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복상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취자 가운데서는 지금 돌아오는 길 위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떠난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분, 실패하고 돌아갈 곳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그분들께 이 문장을 그대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징계해서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과정을 지키며 가이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0: 교회에 적용하면 이렇죠. 우리 교회가 기다리는 교회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떠난 사람을 판단하는 데 빠르고 기다리는 데는 느린 교회가 아닌지, 돌아온 사람에게 왜 이제 왔느냐보다 잘 돌아왔다를 먼저 말하는 교회인지, 그리고 저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시간을 기억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축복은 상이 아니라 선물이고 그 선물의 이름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1: 네, 여러분 이런 책 신약 성경 가까이 읽기를 원하시는 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남겨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이 귀한 책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평화의 길밭 광양 사랑의 교회 라종렬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이 책을 소개받으면서 아, 성경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이 들어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뜰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굴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0: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순천 우리 교회 김우열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0: 아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려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땅이 아니라 주님만을 기업으로 삼으며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려면 첫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해요.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것이지만 레위 지파만은 예외예요. 그들에게는 논밭도 목초지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땅 한 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고 하지요. 땅과 하나님,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 기업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차원이 다른 기업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땅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자신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이 되는 인생은 세상을 다 얻은 것에도 비할 수 없는 풍요로움 그 자체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백성이 드리는 제물의 앞다리와 두볼과 위, 처음 거둔 곡식과 기름과 양털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백성이 자원하여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감동된 백성이 스스로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서서 섬기는 제사장은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형제들과 밤낮 다투고 서로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얻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업을 삼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툴 이유가 없어요. 저 또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역은 사람들의 대접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였지요. 하지만 그 결핍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물질이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서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신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려면 둘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차별 없이 섬겨야 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이라고 해요. 여기서 간절한 소원이라는 말은 그 영혼의 모든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방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이 마음에 사무치는 소원을 품고 중앙 성소로 올라오면 7절에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 라고 해요.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에서 왔다고 차별받지 않고 중앙에서 오래 섬긴 레위인과 동일한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골 성읍에서 조용히 섬기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 섬기든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자리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를 나누어 놓고서 알아주는 자리에서만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방 레위인이든 중앙 레위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몫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리에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몸빼 바지 차림으로 교회의 변소 청소를 하셨어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진실하게 섬길 때 주님은 나를 그분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있는 자리를 하찮게 여기며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만 부러워하지는 않나요? 섬기는 지체들을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불안과 욕심으로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기업 삼아 말씀대로 양육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청년 시절 저는 오랫동안 질병을 앓으시던 어머니의 인도로 큐티하는 교회에 다녔어요. 부모님을 따라 저 또한 공동체를 섬겼지만 겉으로만 딸을 뿐이었지요. 그러다 결혼 후 첫째를 낳고서 말씀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느새 욕심이 올라와 강박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기질이 예민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매일 울고 밤에는 이부자리에 실수했어요. 초등학생이 된 아들은 학교 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간절히 원했는데 저는 그런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양육법을 본받는 저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예배와 공동체 모임을 통해 경고하셔도 듣지 않았죠. 결국 한계 상황에 다다른 저는 공동체의 권면대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 매주 지체들의 조언을 듣고 따랐어요. 하지만 아이가 안정을 찾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자 금세 욕심이 생겨 영재원에 원서를 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제게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제야 과도한 경쟁과 살벌한 환경으로부터 예민하고 불안함이 많은 아이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불안과 욕심으로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한 저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첫째도 청소년 큐티인 간증 필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저의 기업이 되심을 알려주시며 친히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제는 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새 아들을 양육하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첫째가 불안감을 쏟아낼 때 짜증내지 않고 잘 받아주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게 되는 교육 관련 인터넷 동영상 시청 시간을 30분 이상 줄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경계하고 쫓아내야 할 가증한 문화들이 존재하지요. 10절, 11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해요.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은 몰래 우상 숭배를 말하지요. 이런 가증
입증한 행위는 사실 부모의 이기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를 통해 내가 못 이룬 야망을 풀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인류로 만든

0: 한다는 명분하에 경쟁의 불구덩이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점을 치고 기륭을 살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밀히 점집을 찾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내려놓고만 싶고 고난은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난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에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날때부터 죄인인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가증함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품과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그분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점을 치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분별하며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그 주님만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썩어질 기업을 좇아 살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정받는 자리만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기대려 하는 저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차별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부모들의 가증한 죄악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크고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0: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세종한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19번째 시간 복음을 위해 흩어진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위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류가 속해서 살아가는 자연은 매우 정교한 설계와 활동의 과정이 결합된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매년 계절이 바뀌면 일어나는 변화들도 놀라

놀랍도록 아름답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생명이 전해지고 확산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가진 언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경이로운 거죠. 하얀 민들레씨가 퍼져가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람은 구름같이 하얀 민들레씨에게는 시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쁜 모양을 흐트러버리고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들레씨를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퍼뜨려서 생명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뿌리를 내린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민들레에게 바람은 분명히 시련이지만 그 시련은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론 예기치 못했던 시련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갇혔던 생각의 장벽이 무너지고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뭐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하고 열어가는 소중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생각과 삶의 경계를 시련이라는 바람을 통해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은 초대교회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에 대한 침울한 박해가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핍박은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향한 박해로 확산됩니다. 스데반의 장례식이 치러진 이후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반대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에 대한 즉결 처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신호탄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직적이고도 가혹한 탄압과 박해가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고 묶였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 성취의 촉매제가 된 것이죠. 말씀이 이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주변 지역이죠. 그 유대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거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흩어져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혐오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건너편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돌아서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박해에 떠밀려서 예루살렘이라는 안방을 벗어나기까지 누구도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 이후에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스데반과 같이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해가

그런 의미가 이 따랐다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와 더불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사와 표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한 스데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회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는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황폐하고 고립되었던 사마리아에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큰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박해라는 현실적인 화가 생명의 복음이 더 넓은 곳까지 퍼져나가는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영적인 전화 위복이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가 더 풍성히 나타났다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값진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 속에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앞에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박해는 분명히 현실적인 시련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보통 고난이나 시련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느라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그는 탄식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만일 비둘기라면,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서 편히 쉬고 싶다. 너무 아픈 고통의 시간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통의 현실에서 달아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고통의 현실에서 달아나고 싶은 것은 다윗 한 사람만의 바람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복음의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방식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박해가 복음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시련의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교회가 박해를 당하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면 고난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에 함몰되어서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찾아온 박해를 복음의 큰 기쁨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얼마든지 큰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이죠. 비록 고통을 허락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슬픔을 바꿔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지금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실의 상처 속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를 복음의 확장의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련이 생각과 인격의 경계를 허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간 겁니다. 박해가 있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의 구성원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눠져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가끔 충돌도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함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기까지는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오랜 세월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던 전통, 관습, 관례들을 하루아침에 벗어놓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있었던 편협한 민족주의와 편견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마리아가 혐오스러운 집단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복음 역사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해라는 시련의 환경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질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예루살렘

경계를 넘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박해가 이들을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복음 때문에 생각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묵은 편견이 깨졌습니다. 소외된 영혼들을 생각하는 새로운 인격의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인종과 문화와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평소라면 결코 쉽지 않은 변화에 대한 도전이 시련의 환경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습으로 가득했던 생각과 인격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내놓은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박해라는 고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과 인격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복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상태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생각과 인격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고난 속에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련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와 위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는 복음 확장의 촉진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넘지 못하던 복음의 역동이 그 경계를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퍼져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이 다가올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박해는 더욱 그렇습니다. 박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그 뜻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도록 시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옹졸한 생각, 편협한 인격을 허물고 영광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황폐한 사마리아가 생명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성도 안에 도사린 그 편협함과 옹졸한 인격이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장벽입니다. 뭐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박해가 아니면 깨지지 않는 그 견고한 장애물이 성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 성도들 안에 있던 그 고집스러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박해라는

0: 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나 고난의 환경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당한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부정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고난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흩어진 자로 살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인격으로 단련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큰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시련이 우리를 변화로 밀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을 생각과 인격의 성숙 기회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마리아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가족, 이웃이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변화가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우리가 복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복음의 큰 기쁨을 전하는 흩어진 자로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능력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요수세중앙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7121 요수세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수 성광교회 송재숙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친절만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악한 것을 단호히 멀리하며 선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을 선택하는 일이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삶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연 보내주세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 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에 전남 동부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효나 목사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지선 찬양합니다.

0: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남 동부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많이 더우셨죠?
1: 예, 네, 많이 올여름에 안 더운 사람이 없었겠죠.
0: 그러게 말입니다.
1: 굉장히 고맙습니다.
0: 네, 목사님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또 국동방송 우리 애청자님들 기다리실 텐데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소망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0: 아멘. 아멘.
1: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아멘.
1: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멘.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하나님 오늘 이 소망의 기도 생방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치료의 놀라운 역사와 정말 마음에 시원하고 유쾌한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진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애청자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편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사연을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1069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방송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네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저희 교회 나종훈 오현정 집사님의 그 아들 고1인데 나 후현이 있다고 한 달 전에 갑자기 그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서 지금 한 달간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내일 그 검사 결과가 나온대요. 네. 네, 근데 아직 정확한 그 병명이나 그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해서 이제 내일 그 정확한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그 모든 병이 이제 치료가 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해서
2: 예.
1: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2: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귀한 사연을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1069님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2: 교회 집사님의 아들 나호현 군을 위하여서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머리 이상이 있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와 또 우리 1069님 또 그 아버지 나호영군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근심을 하고 아버지 걱정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0: 주님.
2: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멘.
2: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검사 결과도 이제 곧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별 이상이 없게 하시고 가장 정상적인 아버지 정말로 사람으로 후연이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2: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0: 아멘.
2: 귀한 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권세를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료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아들이 온전히 치료받을지어다. 가장 정상적인 아들로 돌아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아들과 함께 하시고 그 머리를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0: 아멘.
2: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아멘.
2: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2: 힘내세요.
1: 아멘.
0: 예.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0: 아멘. 호윤이를 치료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반드시 믿습니다. 다음 사연 나누겠습니다. 4711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우리 윤형업 권사님 74세인데 혈압암 3기라서 아산병원에서 오늘 표적암 치료를 중입니다. 주님 부작용 없이 치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체력 주시고 골수검사도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2: 아멘.
0: 아멘. 예. 네, 목사님 우리 윤형엽 권사님 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 예.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2: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소망의 기도에 이렇게 아버지의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사연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버지.
2: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윤형엽 권사님을 하나님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하나님 친히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혈액암이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암 항암 치료가 기적이 되고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0: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인간의 한계가 아버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다음은 기도 제목을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0784님 기도 제목.
2: 네.
1: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네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 네.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조직검사를 하고 마음 졸이면서 오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좋은 결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0: 예.
2: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모두가 걱정하고 저 또한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께도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2: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서 아내가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 싶고요.
0: 예.
2: 또한 앞으로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며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예.
0: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아멘. 예.
0: 우리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아멘.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0784님의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 조직검사 후에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이상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내분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멘. 지켜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남편의 아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아멘.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0784님의 이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2: 아멘.
0: 아내분이 정말로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1: 아멘.
0: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1: 아멘.
0: 그 가정이
1: 아멘.
0: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1: 아버지.
0: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또 가정예배도 드리며 행복하게 아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룩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여 도와주시고
1: 아멘.
0: 아내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1: 아멘.
0: 역사해 아멘.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반드시 이번 기회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여주시고 아멘. 다스려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분이 손잡고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 만드시길 원합니다.
0: 잘 될 거예요.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579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샬롬 기도 제목 처음 올립니다. 자녀가 4명을 키우는데 쉽지가 않아요. 셋째, 넷째가 올해 고3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게 해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이번 주 꼭 교회 출석하길 소망합니다.
0: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1: 아멘.
0: 주님은 꼭 믿은 대로 되라고 하십니다.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시고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 고백을 하고 대답을 해야지 됩니다. 5798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자녀가 4명입니다. 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시고 그 셋째 넷째가 하나님 고3인데 이제 하나님 공부도 열심히 해서 소망하고 꿈꾸는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정말로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0: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꿈도 주시고 또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교회 출석 잘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도 교회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그 즐거움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는 정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꼭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장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에 전남동부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좋은 군사로 좋은 훈련받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주신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만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귀자녀들의 손자, 손녀들, 교회 어린이들 한번 오디션에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9750번은

0: 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문과 함께 일일 체험권을 보내드리니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와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0: 아멘.
1: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정말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많은 아버지 젊은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꼭 예수님 안에 붙들리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로 믿음에 거룩한 하나님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아멘. 아버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 아버지 어린이 합창단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찬양도 잘하고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복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악기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을 아버지 그 수고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어린이 합창들의 아이들의 장래를 하나님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저들의 미래가 정말로 희망찬 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길을 열어가는 아버지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다음은 전화로 기도 제목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5010님 예, 연결되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미치엘입니다.
0: 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 네, 지금 함께 근무하고 계신 미첼 미국 선생님께서 악몽도 꾸시고 또 유령이 막 따라온 게 보이고 목이 너무 지금 아프신데요. 기도로 나으면 교회를 나오신다고 하시네요. 목사님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할렐루야.
3: 아멘.
1: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 네,
1: 이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 옆에 미첼 미국 분이 계시면 네. 손을 잡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네. 만져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3: 네. 예. 부탁드립니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5010님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미국에서 온 미첼 선생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몽도 꾸고 여러 가지 유령도 보이고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아멘.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버지의 정말로 잠도 못 자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 정말로 정말로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귀신을 쫓아내며
0: 아멘.
1: 이것이 첫 번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미체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그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그 아들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이가 아멘. 성령님이 되어주시고
0: 아멘.
1: 그에게 꿈꾸고 소망하고 정말로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기적의 체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미첼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0: 아멘.
1: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만나는 큰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기적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3: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꼭 예수님 아멘. 믿으실 거예요.
0: 아멘.
3: 네, 감사합니다.
1: 아멘.
0: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0932님 사연입니다.

0: 아버지가 현재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 수치가 낮아져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부작용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30년 교회를 떠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아멘. 보내셨네요. 네. 아멘입니다.
1: 하나님 부르시는 환경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인간이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나야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인간은 거기에서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부사미님의 이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간암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모든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공구사미님 아버님의 정말로 30년 교회를 떠났지만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예수님 아멘. 앞으로 돌아와서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삶을 지금까지 살지 못한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료의 주님을 믿습니다.
0: 아멘.
1: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아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구사미님의 아버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꼭 예수님의 기회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공구사미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치료도 잘 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다음은 583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33세 딸 아이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직 응답이 없으시네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믿은 대로 될지어다.
0: 아멘.
1: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셨으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34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따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배우자를 아버지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의 때가 언제이십니까? 이제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버지.
1: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다음은 4828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신인영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방암 수술 후 오늘 처음으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친구의 그 두려운 마음을 느껴집니다. 주님 힘든 항암 치료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영이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친구와 친구의 가정에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0: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예,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0: 아멘.
1: 예, 믿으면 됩니다. 예, 믿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나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4828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신인영 사랑하는 귀한 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처음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0: 이제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상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0: 와요. 아름답게 존재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치료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소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을 주시면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9507님, 0782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멘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886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위 아들 조현이가 진로와 학업으로 힘들어 지쳐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비전 주시고 세움 주세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 조현이를 축복하십니다.
1: 아멘.
0: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무 많은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8860님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위한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조현군의 아들을 하나님 그 악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도 어떻게 복을 주신 것인가를 깨닫는 또 깨달아지는 그러한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놀라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지혜도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대학도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그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8860님 사랑한 아들을 위해서 그 영혼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다음 소망의 기도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다 잘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 아멘.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여수성광교회 송재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번에 7255, 7382번에 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0: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0: 그래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2: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 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지역 성시아를 위한 종호의 기도. 오늘은 기뻐하는 교회 장양식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펼쳐질 일들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곳곳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민족을 깨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끝날에 열방을 깨우고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어둠과 메마른 곳이 많습니다. 짙은 어둠에 잠겨있는 곳마다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메말라 굳어진 곳에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흘러서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요즘 교회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복음의 횃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동역하는 수많은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끊임없이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셔서 교회가 항상 뜨겁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메마른 것과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흥황함으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이번 달 일제히 열리는 가운데 목회자와 장로의 정년 연장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교단별 핵심 안건과 현안을 오다인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14일부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70세 정년 폐지와 75세 연장 등 다양한 항존직 정년 연장 헌의안을 다룹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여성사역자위원회 폐지 안건과 스마트 기기 문서 보기를 대체할 종이문서 제도 입을 논의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총회를 여는 예장 고신총회도 목사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한편 경주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예장 합신총회는 AI 관련 연구위원회 구성과 함께 여성사역자 지원 및 교회 합병 매뉴얼 제정을 보고합니다. 예장 합신총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원로 목사와 은퇴 목사의 명칭을 명예 목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2: 한국헤비타트가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강원도 춘천에서 초단기 건축 프로젝트인 2016 한국 번개 건축을 진행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자원봉사자 125명이 참여해 2층 단독주택 6개 동의 목골조 및 수장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완공된 주택은 오는 11월 춘천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 6가정에 지원되며 입주 가정이 장기 무이자로 상환하는 건축 원가는 다음 무주택 가정을 위한 회전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마희자 한국헤비타트 이사장은 집을 통해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참여한 자원봉사자

0: 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센터가 사역 20주년을 맞아 어제 경기도 여주 마인비전 빌리지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사역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박종순 충신교회 원로목사의 사역 40주년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교회 지도자센터는 지난 20년간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를 통해 신학과 목회의 조화를 도모하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시대적 현안에 대처해왔습니다. 센터는 향후 세미나 참석 목회자들을 위한 온라인 실행 피드백 관리와 함께 평신도까지 대상을 확대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종순 목사는 한국교회가 관습적인 예배를 벗어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현대자동차의 전액 후원으로 제작된 중증장애아동용 특수유모차 500대를 전국 환아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목회자 자녀인 예수아 씨의 사연으로 시작된 프로젝트 산책은 의료기기 적재가 가능한 특수유모차를 개발해 미랄복지재단과 세브란스 병원이 선정한 500가정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현대차 국내사업본부는 오는 1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수혜 가정과 함께 걷는 산책 행사를 열 예정이며 유모차 제작사 와이업은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을 위해 해외 공장 기부를 포함해 300대를 추가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아 씨는 병원만 오가는 삶이 아닌 바람과 햇살을 맞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많은 이들의 동참으로 이루어졌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연합 개신교회로부터 1678년 제네바 불어 성경을 기증받았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기증된 성경은 프랑스 종교개혁 당시 박해를 피하기 위해 표지를 없애고 듀몽 가문이 대대로 물려 보관해온 희귀 유물입니다. 에마뉘엘 세이볼트 전 총회장은 이 성경이 양국의 역사와 선교적 교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손다릭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 이사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지켜온 신앙과 인내의 역사를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0도, 순천 광양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마냥 기다리고 그냥 흘린 말 한마디를 가슴으로 기억하고 단 한순간을 위해 며칠을 쏟아붓고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 양보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사랑은 미련한 것, 사랑은 세상의 샘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논리학적으로 보자면 가장 비이성적이고 정치 외교학적으로 보자면 협상에서 질 법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다. 김은지 작가의 너와 나의 1cm 중에 나오는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바라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겠지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 믿으시고 사랑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따뜻하고 온전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2장에서 살필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극적으로 구출된 이후 엔게디 요새에 머무를 때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제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을 쫓아내고 돌아오는 사울에게 누군가 다윗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의 들염소 바위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사울은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다윗을 잡는 일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고 누군가 그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울 곁에 있는 신하 중 누군가가 충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시편 7편 표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에는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시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중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지파 내 어느 집단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보든 그는 다윗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울은 구시 한 사람에 의해서든 그에 의해 충동된 여러 사람에 의해서든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을 쫓아내고 돌아오자마자 엔게디 광야로 향했습니다. 블레셋을 칠 때도 뽑지 않았던 정예군 3,000명을 택해서 말입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실 동굴과 큰 바위가 많고 산세도 험한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의 무더운 광야, 그것도 산세가 험한 지역까지 올라오면서 힘들었든지 잠시 쉬려고 그 근처에 있는 동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3절에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잠시 쉬거나 눈을 붙이려고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어간 굴은 마침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다윗과 그 일행이 자신

시 이 순간이야말로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이 지독한 시련을 끝낼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와 유혹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있는 결단력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의 길거리 매대에 QR코드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QR코드를 찍고 물건값을 결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데요.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또 평성과 신의주, 남포 같은 주요 도시와 젊은 층 사이에서 전자결제가 확산하고 있죠. 물건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택시와 버스, 평양 지하철 요금도 이 전자결제를 통해서 낼 수가 있고요. 전화비와 전기요금, 식당 예약과 송금에도 전자지갑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북한 전역에서 흔하게 쓰이는 풍경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주민들은 북한 돈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화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전자지갑을 사용하면 이 현금과 외화를 일단 전자화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이 결제 내역이 더 큰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생겼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기술의 발전이 북한 주민을 더 촘촘히 통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무엇보다 복음의 통로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사용되길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할 텐데요.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발합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어제부터 이야기하는 북한의 휴대폰, 북한의 기술을 통해서 복음이 속속들이 더 깊이 있게 더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저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얼른 올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에서 듣고 계신 6089님,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가운데 듣고 있는 우리 1419님, 양평에서도 인천, 이천에서도 서울에서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까지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분 있으시고요. 포항에서도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줄 함께 해주셨어요. 채사쿠언 또 오셨어요. 속히 자유와 평화, 복음 통일이 되어서 북한과 중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었던 그 대붕 운동이 있었던 평양 땅에 다시금 복음의 바람이 불어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한 줄을 여러분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3986님, 조금 전에 이 새싹회원 청취자분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님의 은혜로 어서서 통일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8256님, 날마다 소망하셨다면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날마다 우리 출석 인사를 남겨주셨었겠죠? 선물을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면서 8256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을 함께 드려보고요.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남 예산입니다. 아, 우리는 그때를 감히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완전한 때고 완전한 방법인 줄을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전에 있던 미스바 기도회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셨을 텐데 OFP데이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멈추지 않아주실 거죠. 출석 인사로 먼저 한 줄 한 줄 나눠주시기를 또 소망하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그리고 신청 찬송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축하 사연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화요일의 오해피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 그곳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에 한 줄 한 줄로 계속해서 채워갑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봅니다.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부천에서 오신 8865님, 전남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신 2483님, 처음 방문합니다 하셨던 우리 새싹회원이신 0660님도 한 뼘 차이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웃 형제 자매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대한민국의 휴대폰 사용률이 거의 99%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휴대전화를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우리처럼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곳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요. 이동통신망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는 북한의 이동전화 휴대폰 가입 회선수를, 그러니까 가입수를 북한의 전체 인구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약 10%, 2번 약 25%, 3번 약 50%.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제 했던 뭐 700만 원에 육박하는 중국의 휴대폰은 몰래 쓰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북한 내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QR코드를 직접 찍어서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10명 중에 몇 명이 휴대폰을 사용할까요? 1번 10명 중에 1명이다 10%, 2번 4명 중에 1명이 사용한다 25%, 3번 2명 중에 1명이 사용한다. 물론 저희가 뭐 특정 국가를 가면 사용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걸 더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국한돼 있는 이 휴대폰인데 언젠가는 이 휴대폰에 극동방송의 어플이 깔리고 성경 어플이 깔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수단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오늘의 문제 참여해주세요. 10%일까요? 25%일까요? 50%일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1번도 많이 나오고요. 2번도 나오네요. 10명 중 1명이겠죠, 당연히 하신 분도 있으시고 4명 중 한 분인 25%일 것 같아요 하신 분도 있으시고 일단 3번은 없네요. QR코드를 직접 이렇게 찍고 결제를 하고 좀 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QR코드 전자결제가 생겼다는 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거예요. 너무 비싸고 구입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루속히 그곳에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어요.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가격 때문에 못 사니 저도 언젠가는 더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기도합니다 하셨던 5632님도 계셨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어집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예.
3: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10대 때부터 우리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지난 시간에 이제 10대 때 극동방송을 처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고, 돌연 아버님께서 이 방송은 위험하다면서 몇 년 후에 갑자기 이 동판이라고 하나요?
3: 네, 그 납땜했죠. 네. 동나투로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걸 이렇게 돌릴 수 없겠고 이렇게.
4: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듣지 못하시다가
3: 네.
4: 그래도 방송을 통해 들었던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의 은혜들과 함께 외화벌이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접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게 5년 전에 이곳에

0: 정착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또 제3국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 네.
0: 처음 주파수를 맞추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뭐몇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1: 네.
0: 이 방송을 교회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 맞죠.
0: 우리 그분들에게 극동방송은 지금 돌이켜보니 이곳에 먼저 온한 사람으로서 지금 돌이켜보니 네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1: 아, 네. 이제 국동방송은, 제가 철없던 저의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또 잃을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준, 기적을 선물해준, 그런, 거였다. 아, 기적을 선물해준 거였다. 그러니까 모르게 받은 선물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그때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것 같아요.
0: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조각들이었고, 하나하나에 다 기적이었다.
1: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그때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힘들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아마 거기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믿조의 본전이라고 찾고 불러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근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성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북녘땅에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만약 뭐 고향 땅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날도 있겠고 그런 소망을 갖고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어떤 분인가요?
1: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죠. 네. 하나님 없이면 살수 없는 저로서는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만들었고, 예. 네,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다라는 말로 부족할 만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두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나의 전부인 너무나 좋은 그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소명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고향의 친구나 가족들이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1: 나의 전부이기 전에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보시고 너도 보신다. 예. 단 하나님을 존재만 인정하고 그런 구분한데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응답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에 산다고 해서 잘 들어주고 북한에 산다고 해서 잘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다 하나님은 똑같은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부르면 아마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생명력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좀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0: 아멘.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이전에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보내신
1: 네.
0: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또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여쭙고 있거든요. 고향 땅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그리고 외부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이은석 형제의 과거의 나에게 할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같은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 남녀노소 모두에게 할 수 있는

0: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1: 네, 일단 전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배가 부르면 먹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뭔가 지지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볼 때 저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랑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 분들은 이제 그 김씨 일가를 많이 믿지 않습니까? 네, 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쭉 세습되는 그 통치 혈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 사상을 믿는데 다 고집된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다 깨달았을 겁니다. 단지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뿐이고. 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통치 방식이나 그 이론적인 것이 다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실례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10계명의 명을 그대로 벗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네. 왜냐하면 성경의 다 내용이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 위에 김일성, 김정의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고지를 구분하려면 성경을 보면 알고 또 성경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찬송을 듣거나 이 방송을 들으면 아, 모든 것이 진짜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 이 진리가 무엇인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서 거짓된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진리를 따르면서 그것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고향 땅에서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아직 가족들도 있으시고 친구들도 있으시잖아요.
1: 네.
0: 전하고 싶은 또 마지막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그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떠할지는 제가 겪어봐서 다 알지만은 또 그들의 심정을 제가 또 어떻게 감히 여기서 알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희망이라는 것은 제가 남과 북을 다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 무슨 소리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오늘부터 믿고 따르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믿고 견디고 잘 살아내면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만날 날이 있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언젠가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희가 또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이은석 형제와의 마지막 시간 인사를 드릴 텐데요. 혹시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1: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세계는 정말 위대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양찬란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어떤 다른 삶을 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빌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0: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찬 그 은혜를 남과 북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나눌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신청 찬송이었던 우리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야기를 나눠줬던 형제님의 찬송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들으시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0258님은 부산에서 이동하는 중에 듣고 있습니다. 북한 이야기 너무 좋아해요. 저 왜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하시면서 성경대로 만든 북한의 정책들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더 뚜렷해지는 OEP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뼘 차이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의 한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선물 소개를 하면서 정답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북한에서 휴대전화 가입수를 인구수에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가입을 했을지 10%일지 25%일지 50%일지 10명 중에 1명꼴로 휴대전화를 가입했을지 4명 중에 1명꼴일지 2명 중에 1명꼴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도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그리고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어서 중간으로 찍습니다 하셨던 8942님 25%라고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아, 잘 찍으셨어요. 정답은 2번 25%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많다고 여겼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4명 중 1명꼴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휴대폰을 2대, 3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북한에서도 한 사람이 뭐 2대, 3대, 뭐 4대까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가입한 휴대폰 수를 봤을 때 북한의 인구 2,600만 명 정도 중에서 약 25% 수준의 휴대폰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휴대전화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해요. 올해 초에 한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이 4명 중 1명꼴의 25% 정도라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휴대전화로는 우리가 뭐 인터넷을 사용하고 뭘 검색하고 뭐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뭐 이것저것 검색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전혀 검색할 수가 없죠. 통제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통화만 문자만 사진만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얼른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선 우리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극동방송이 있어서 은혜 가득한 오후 보내고 있습니다. 5378님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1번일 것 같았는데 2번이네요 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북한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웹피데이 통해서 또 들으시면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다양한 경로로 또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중보자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얼른 5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소망처럼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이 통제가 아닌 복음의 통로로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후에 선정해서 개별 연락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도 바라면서 OAP데이는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번에 7255, 7382번에 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일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8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2시였습니까? 진행자 조인철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고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요즘 낮에는 아직 여름이라는 지금도 엄청 더운데요. 이 여름의 계절 연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요, 제법 서늘하죠. 하루의 온도가 온도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건데, 그래서인지 낮에는 좀 많이 덥지만 또 저녁이 되고 또 밤이 되면 긴 옷도 이제는 좀 찾아입게 되는 그런 계절이 다가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걸까요? 계절의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다 따뜻한 옷보다는 또 두꺼운 옷, 긴팔 옷을 챙겨 입듯이 우리 일상에도 변화가 생기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꼭 챙겨야 하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사무엘은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걷는 이 길 가운데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또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라고도 하죠. 우리 마음에 이 기도문을 또 찬양 속에 담아서 함께 2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이 추우면 또 서늘해지거나 따뜻해지면 그때그때 우리가 옷을 그 환경에 맞게 입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도 기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배로 삶을 호흡하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면류관 가지고라는 찬송가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출발하시죠.

네, 아멘. 멸류관 과지고, 네, 헤리티지 음성으로 찬송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방송 시작과 함께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 우리 삼총사, 네, 늘 시작과 함께 첫 걸음을 내딛어 주시고, 또 함께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오후 2시가 되면은 이 스튜디오실에 앉아서 생방송을 처음 올리고, 또 그리고 오프닝 말씀을 남기고, 이게 기다려집니다, 이분들. 근데 한 번은, 아무도 안 올려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어떤 마음이든 좀 우울함도 찾아옵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늘 오시던 분이 반갑기도 하고요. 늘 오시던 분이 안 오면 집에 무슨 일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도 들곤 하는데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이 매 순간 함께 자리를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세 분. 네, 9396님, 0782님, 9507님.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한 건 아니고요. 덥죠. 정말 햇볕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런 날씨 또 바깥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0782님 날씨가 뜨거운데 배추 심어주고 오셨다고. 네, 그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을에는 흘린 땀만큼 좋은 열매를 거두리라. 아, 귀한 멋진 예, 한 해의 농사 또 그리고 그런 삶 이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2시 좀 날씨가 많이 덥지만 우리 찬송하고 또 찬양하면서 힘을 얻어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프닝 때도 잠깐 나눠드렸지만 우리 찬송이 또 찬양이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기도다. 국동방송 직원분들은 아침 채플 때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지만 또 성경 찬송가 필사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찬송가 필사는 지금까지 거의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필사를 하는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필사를 그냥 하고 나면 그냥 멈추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찬송가 필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썼던 찬송가를 다시 한번 밑줄을 치면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되새기고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은혜로 와닿더라고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찬송가 필사 꼭 해보시고 쓰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쓴 찬송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분명히 큰 은혜를 발견하실 겁니다. 그렇게 찬송과 또 기도하면서 말씀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님 이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선포하면서 함께 2시를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퀴즈 문제를 좀 다르게 내봤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뒤에 뭔가 이렇게 누구의 이름으로 보통 마치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맞춰야 되는 건지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에 대한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중에 혹시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맞추는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이런 기도인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선포하면

0: 에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퀴즈 문제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항상 올려드려야 할까요? 보기 1번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보기 2번 여러분의 이름으로, 3번 여수의 이름으로, 자 4번 예수의 이름으로. 자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를 드릴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매듭을 지을까요? 어떤 기도로 올려드릴까요? 항상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까요? 보기 1번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2번 여러분의 이름으로, 3번 여수의 이름으로, 4번 예수의 이름으로. 자 이렇게 네 가지 보기를 드립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문자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정답을 남기실 때 정답도 좋지만 아까 보기 중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이렇게 번호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또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선물 협찬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찬양 함께합니다. 소울싱어즈의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할게요.

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는 말씀. 이때 앉은 뱅이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름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이름으로 오늘도 일어서길 바라겠고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다들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답으로 올려드릴 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 삶에 또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에 앉은뱅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나의 삶에 이 정답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삶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나아갈 때 보니까 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찬송했네요. 찬송을 하고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막 놀랍게 여겼던 이 장면.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일어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놀라움, 그 광경을, 그 상황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있게 일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소개 잠시 하고 그리고 또 찬양 이어갈게요. 우리 1772님 행복한 9월 보내세요. PD님하고 우리 방송가도 여러분들도 행복한 9월 되시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1772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83님 광양시에서 듣고 계시네요. 찬양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찬양도 신청해 주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네, 찬양도 신청해 주셨고요. 정답도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로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2483님께서도 광양시, 오늘 광양시에서 많이 듣고 계시네요. 우리 그리고 광양 이렇게 많이 문자 남기시는 분 거의 안 계신데, 2483님. 네. 예, 정답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9450님 정답으로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7787님께서도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찬양도 신청해주셨네요. 영원한 사랑 듣고 싶다고 문자도 남겨주셨고, 그리고 1035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님자를 뺐다고 또, 틀렸대요. 님자를 4번에 님자를 안 붙였다고 틀렸대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근데 이게 선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어가지고 네 아무튼 또 정답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1035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신 분도 계시네요.

8787님 새싹으로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이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정답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놀라운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찬양 함께 할게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은 지금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2시 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 또 어떤 걸음을 걷고 계신지요? 아직은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더울 때 날씨는 덥지만 우리 심령은 네,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과 또 찬송으로 걸어가실 때 그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박 농크를 준비하셨을 때 그 밑에 시원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이 요나처럼 물론 불평스러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또 이렇게 호박 농클이 또 그에게 준 그 시원함이 있지 않았을까. 뜨거운 햇볕 아래 우리가 뜨거운 햇볕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명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이 세상 가운데 뭐 태어나가지고 뭐 먹고 잘 살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네, 그렇게 먹고 죽으면요 끝인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의미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오늘도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오늘 오프닝 때도 잠깐 나눠드렸지만 기도죠. 기도. 계절에 따라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주신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때그때 계속 기도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냐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이야 이런 사람을 감당할 자 또 감당한 넘어뜨릴 뭐 환경 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사망한

와라. 뭐 감옥에 가도 찬송을 하는 사도 바울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네, 옥문이 열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펼쳐질 건데, 이렇게 능력 있는 삶,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의 방식,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 아직 잘 모르시는 신앙의 뭐라 할까요, 초보자라고는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무튼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뒤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고 뒤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오늘 퀴즈 문제를 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맞춰야 되는지를 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올려드리고,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문제 한번 들으시고, 퀴즈 문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포하는 거죠. 이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함께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까요? 보기 1번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2번 여러분의 이름으로, 3번 여수의 이름으로, 4번 예수의 이름으로. 네,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드릴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까요? 1번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2번 여러분의 이름으로, 3번 여수의 이름으로, 4번 예수의 이름으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예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오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능력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지 늘 고민하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후로는 이 능력의 이름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고요. 찾아보니까 이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능력의 이름 함께 선포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찬송과 함께 할게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는 아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우리 삶에서는 부족함이 늘 있죠. 아니 부한자는 더 부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끝이 없고 끝없는 욕망과 또 그리고 이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부족함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평강의 은혜가 아닐까. 아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이름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겠죠. 우리 1861님 네. 6살 저희 아들은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예,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아우 너무 귀엽네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아 참 예쁩니다. 아 또 우리 삶에 우리 이 아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놀란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7255님께서는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정답! 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신 우리 7252님 반갑고요. 앞으로 자주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뭐라 할까요? 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잘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8571님. 네 정답으로 참여 오늘 처음 문자를 남겨주셨고 그리고 8812님도 반갑어요. 제주도 사투리가 갑자기 나 태어난 것 반갑습니다. 8812님 네, 우리 세 분께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7255님 그리고 8571님 그리고 8812님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1687님께도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1687님도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제가 생방송 중에는 바로바로 올려드리고요. 제가 생방송 때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을 바로바로 선물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네, 이분들을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콩나물? 새싹? 새싹 표시가 나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꼭 선물을 가능하면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1994님 또 함께 선포해주고 계시고요. 829님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고 0570님께서도 네 이름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정답 발표를 해야겠네요. 이제 5분 남았어요. 5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주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선포해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정답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정답 이상으로 정말 능력 있는 삶 사시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해서 멋들어지게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8123님도 오늘 함께하고 계시네요. 신랑이랑 병원 가는 중입니다. 아, 아프신 걸까요? 여수에 살고 계신데 가을날이 너무 덥네요. 가을 날씨가 너무 덥네요. 근데 저녁은 아니더라고요. 저녁은 또 선선한 바람이 막 불어오던데. 아 참, 환절기죠. 이 정도 되면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벌써 콜록콜록 기침

올려드렸지만 이 찬양으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신청 찬양을 아까 해주셨죠? 우리 1772님 대구에서 살고 계세요. 우리 1772님은 네, 기침 감기도 안 떨어진다라고 또 그리고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정님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또 방송 마치고 제가 한 분 한 분 또 문자를 살펴보면서 추가로 또 선물 당첨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저녁은 시원한 날씨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네, 궁금한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새끼라 방송 권역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일단은 서울 경기권,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는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새끼라가 안 들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외 지역 대전, 강원,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는 여전히 새끼라가 방송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방송 새끼라를 통해 한 영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거 지금 쉬고 계시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일명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보물 퀴즈 펼쳐질 텐데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나 어플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목사님 마이크는 그리고 제 거는 안 꼈습니다.
1: 그러면
0: 이런 날도 있네요 또.
1: 퀴즈만
0: 나 퀴즈만 나갔습니다.
1: 아, 자
0: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 그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이에요.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시간에 방학 무교생들이 정답 문자를 주시면 정답 문자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이제 무교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이 시간에 정답 보내시면 또 좋은 선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이제 꽁트 또 오늘 펼쳐질 텐데 잘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예. 오랜만에 뵙네요.
0: 예.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조금 네. 저희가 축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문자창이 바뀌었습니다. 문자창 지금 이제 문자 보내실 분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목사님?
1: 네 이제부터는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50원 단문 문자 100원에 장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샵 9110번 우물정 9110번으로 보내주시고 혹시 핸드폰에 이제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지금 어플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는 무료로 여러분께서 바로 보내주시면 또 이게 문자창으로 네. 오게 돼 있습니다.
1: 어떤 분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제 네. 극동방송 앱으로 드니 좀 낯설지만 적응해야겠죠.
0: 그렇습니다.
1: 아, 그래요.
0: 아, 고맙습니다.
1: 이제 그래도 이렇게 찾아 들어와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어, 춘천에서 지금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익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전주에서 듣고 네. 계시고 자 보물은 숨겨져 있는 거니까 시그널에 퀴즈만 들려도 됩니다. 아, 와, 또 이렇게 또 해석을 네, 하시네요. 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고현 집사님이
2: 네.
0: 또 일주일 내내 또 밤을 새가면서 머리를 싸매고 대본을 만드신
1: 기가 막혀요.
0: 아, 그러니까 아니면 뭐 뚝딱 만드셨을 수 있는데 오늘의 제목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오늘의
2: 자,
0: 제목.
2: 오늘의 꽁트는요.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0: 네.
2: 도둑놈 버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 아, 도둑놈 버전.
2: 네.
0: 자,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꽁트를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꽁트 끝나고 나서 바로 아니면 중간에라도 여러분께서 아, 이게 정답 같다 하시는 분 샵 9110번으로 정답 주시되 내가 교회를 현재 쉬고 있다 하시는 분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또 몇 년 방학이라고 이렇게 또 적어주시면 좋고 무교 이렇게 방학이나 무교 적어주시면 좋고 그분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쫑긋하시고 오늘의 인물 오늘 여호수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 그 다음에 한 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 나와요. 잘 듣고 자, 정답.

0: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꽁트 출발합니다.
1: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번엔 여리고성도 가볍게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아이송한테 털리다니. 전사자 36명.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지금 멘붕 와서 머리털 다 뽑히게 생겼다고요. 하나님.
2: 여호수아야, 땅바닥에서 징징대지 말고 당장 일어나거라. 너희가 실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야. 백성 중에 손기술 좋은 영적 도둑놈이 하나 껴있기 때문이다.
1: 예? 도둑놈이요? 아니, 전쟁 중에 보급품이라도 빼돌린 놈이 있단 말입니까?
2: 내가 분명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했거늘 어떤 놈이 한정판 명품 외투와 금은 모화를 텐트 바닥에 파묻어놨다. 당장 제비 뽑기 돌려라.
3: 자,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진행합니다. 유다지파, 세라족소, 자부디 가문, 마지막으로 아간, 너 당첨이다. 나와라.
4: 어라? 저요? 아니, 왜 그러시죠? 다들 저를 왜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 거죠? 저 아주 청렴 결백합니다. 제 텐트에는 먼지밖에 없어요.
1: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사실대로 말해라. 너가 뭘 숨겼는지 안 털어놓으면 여기서 다 죽는다.
4: 그게 사실 여리고성 정복할 때 눈앞에 고급 샤땡 브랜드 외투가 샤방샤방 영롱하게 빛나더라고요. 어차피 불태울 건데 내가 입어주는 게 옷에 대한 예의 아닌가 싶어가지고 챙겼어요. 금 50세겔이랑 은 200세겔도 세트로 같이요.
1: 이 사람이 너의 명품 탐욕 때문에 지금 멀쩡한 군사들이 죽어나간 거 안 보이니? 훔친 물건으로 부자가 될 줄 알았더냐? 숨기면 안 걸릴 줄 알았더냐? 당장 그 텐트 바닥을 싹 다 뒤집어라.
4: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명품 탐내지 않을게요. 오 마이 명품 외투.

0: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훔쳐 숨김으로써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든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은 힌트는요. 김인수 PD가 연기했던 사람입니다. 아, 기가 막히게. 누가 봐도 그 사람. 야, 자. 라디오 말고 TV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야.
1: 자, 오늘 제가 연기했던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추는 꽁트였습니다. 누구셨을지 뭐 보니까 아까 제목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0: 답이 나왔어요.
1: 나왔습니다.
0: 범죄와 이상전투의 예, 실패.
1: 자, 이 사람이 좀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패배하게 됐는데, 자 일단은 주관식입니다. 내가 알겠다. 자,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시는 분, 네 정답 옆에다가 방학 또는 무교. 예. 내가 2년 방학, 5년 방학.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방학생, 무교생들 무조건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또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또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정답이 계속해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힌트는 제가 연기했고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훔쳐 숨겼던 사람. 자, 그러면 정답 샵 9110 우물정 9110이나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4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네. 오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아, 지금 문제는요. 네. 이제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바치거나 태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몰래 숨겼다가 네. 결국은 아이 성전투에서 그 사건으로다가 예. 이스라엘이 패배한 사건 예. 그런 사건입니다. 예.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예.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요.
0: 예, 예.
1: 참 요즘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예. 아, 오랫동안 방학하신 분들이나 예. 이런 분들이 아, 부끄러워서 못 가요. 아, 죄송해서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럴 예. 거 없어요.
0: 예.
1: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고요.
0: 그렇습니다.
1: 이제는 예.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0: 예.
1: 혹시 방학 중에 계신 분들
0: 예.
1: 혹은 무교이신 분들은요.
0: 예.
1: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모두 알고 계시는
0: 예.
1: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답도 꼭 보내주십시오. 여리고성에서 이 네. 전리품을 훔쳐서 숨긴 사람을 오늘 맞추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기하게 만든 이 사람 이름을 맞춰주는 문제입니다. 자,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그 가운데서 5612-4882번 빨리 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와, 축하해요.
0: 선물 드리겠고. 네.

0: 자, 2639번님도 정답 맞춰주셨고, 그 다음에 2777번. 아, 이분 정말 귀합니다. 이분이 38년 방학했다가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대요.
1: 할렐루야.
0: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정답 맞춰주신 2777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오신 우리 2684번님께도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0: 여기서
1: 그분들을 위해서
0: 고현 집사님의 또 보기가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보기. 네. 이 사람 이름이 누굴지. 네.
2: 1번부터 제가 순서대로 보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아간, 알간, 모르간, 어지간.
1: 어지간이 좀요. 아이 참.
0: 자, 아간, 알간, 모르간, 어지간. 자, 어지간이 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지간이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자,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샵 9110번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예. 샵 1069번으로 이제 보내면 안 돼요. 예. 그쪽 헷갈립니다. 그쪽 헷갈려. 예. 샵 9110번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플 메시지는 그냥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그냥 보내면 이쪽 샵 9110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답을 보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정답 옆에 내가 교회 안 다닌다. 방학생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 안 다니는데 나 이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들, 몇 년 방학 아니면 그냥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무교 이렇게 좀 꼭 좀 적어주시고,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내가 통화 가능하다. 예. 아, 운전하고 있는 분 빼고 아니면 운전하다가도 내가 정차할 수 있다. 이런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110번이나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간이냐 알간이냐 모르간이냐 어지간이냐, 어지간이 좀 해야죠.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0: 추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3분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답을 떠 먹여주시는 정성에 감동의 웃음이 납니다. 와, 집사님의
1: 어이, 어려운 문제는 세상에.
0: 그러니까.
1: 어이,
0: 집사님의 멋진 작품 글과 세 분의 몰입도 높은 꽁트 퀴즈 점점 더 연기력이 높아지네요.
1: 아, 연기력이 높아지는 와, 것 같은 것 같아요.
0: 이분 예리하십니다. 예리하세요. 네. 우리가 떠 먹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도 같이 떠 먹여드립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우리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이 꼭 생겨났으면 좋겠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데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샵 9110 새로운 문자 사이트입니다. 샵 9110번으로 방학 또는 무교 정답은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아간 알간 모르간 어지간 여기서 정답까지 맞춰주시면서 여러분이 꼭 무교인지 방학인지 통학 가능한지 한 문장으로 꼭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답은 아간.
1: 알간 모르간 어지간 아니고 아간입니다.
0: 네. 어지간이죠요.
1: 네. 뭐 야간 뭐 이런 것도 네. 야간도 아닙니다. 아,
0: 그렇습니다. 네. 아간. 예, 네. 아간. 아이성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땡입니다. 정답은 아간. 아간. 이 사람이 좀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예.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0: 어우.
1: 어이,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만.
0: 예, 예.
1: 그 용기가 잘못된 용기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0: 예.
1: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0: 그렇습니다.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선물 다 드릴 수 있거든요. 샵 9110번으로 방학 무교라고 정체를 밝혀주시고 옆에 혹시 방학 무교생들 있으면
1: 네,
0: 문자를 좀 이렇게 좀 예, 보낼 수 있도록
1: 네,
0: 여러분께서 옆에서 좀
1: 주세요.
0: 코치를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대신 전도해드립니다.
0: 예,
1: 쿡쿡 찌르세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오 정답 맞춰주셨고 이분 무교입니다. 무교.

0: 무교인데 오늘 정답까지 맞춰주시면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자,
1: 8440 끝번호 8440 전화가 가면 받아주세요.
0: 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신호가 가고 있어요. 어우, 전화 안 받으시네.
1: 아, 이거 부끄러우신가 본데, 무교라서. 이제 한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한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8440 끝번호.
0: 어우, 전화를 안 받으시네.
1: 네.
0: 자, 그러면은 제가 바로 다음 분을 한번 제가 네. 전화를 한번. 와, 이분은 보니까 뭘 잘 아시는 분이신데.
1: 네. 오, 뭘 많이 적어주셨어요. 네. 끝번호 9596 번이십니다.
0: 맞습니다. 95
1: 일반 전화 가면 받아주세요.
0: 아간에 대해서 아유 잘 써주셨어요. 잘 풀어주셨고.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0: 예,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여보세요.
2: 네,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자, 방송 중에 할렐루야 네, 처음 들었습니다.
0: 지금
1: 할렐루야.
0: 방송 중인데 네. 일단은 할렐루야. 지금 그 왠지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요.
2: 네 맞아요.
0: 그러면 좀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정차. 잠깐 옆에 세워주세요.
2: 네, 잠시만요.
0: 예예 천천히 예. 천천히 세워주십시오.
2: 꽂고 있긴 한데.
0: 예, 예 그래도 소리는 들리니까 천천히 네네, 지금
2: 네네,
0: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자 끊지는 말고요.
2: 네네.
0: 끊지 말고 자 저는 사연 좀 읽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고속도로 네. 아니죠?
2: 아니, 지방도로인데 옆에
0: 네. 잘 좀 세워주시고 제가 사연 좀 읽고 있을게요. 와, 아, 우리 9596번님이 제 칭찬을 좀 많이 적어주셨네요. 항상 밝고 희망찬 목소리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본다고. 이야.
2: 아, 네, 맞아요.
0: 정차하셨어요?
2: 네, 정차했습니다.
0: 정차했군요. 혹시 계시는 곳 지역이 어디세요?
2: 아, 저는 이제 인천에 있는데요.
0: 인천.
2: 네.
0: 와, 오늘 인천 고기가 지금 안 들리는데 지금 앱으로 어떻게 들으셨나봐요?
2: 네, 지금 그 원래 저 수도권으로 지금 제가 네. 운전하면서 배달을 예. 해요. 그 쿠팡 있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아, 배달을 네, 하신다고요?
2: 네네.
0: 오.
2: 네. 그러면서. 예.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 걸리는 데도 있고 안 들리는 데도 있어가지고
0: 예예.
2: 그냥 앱을 깔아가지고
0: 예예.
2: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아 앱으로 그러니까. 듣고 계셨군요.
2: 네네.
0: 오늘 보니까 아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적으셨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좀 잘 아, 예. 아셨나 봐요. 성경에 대해서.
2: 아니에요. 조금 아는데요.
0: 예예.
2: 예. 잘난 척 좀 했습니다.
0: 아, 그러시네요.
1: 그 잘난 척 아니고요. 아주 멋있는 네.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리고 성경을 잘 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
0: 방학생 오늘 방학 1년이잖아요. 지금 1년 방학.
2: 네 맞아요.
0: 아, 방학생은 좀 잘난 척 해도 됩니다. 방학생은 예.
2: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0: 예예. 예.
2: 네 그래서 조금 교회를 잠깐 쉬었다가 네. 가야지 하면서. 벌써 1년이 됐
0: 그러다가 1년이 됐구나.
1: 아,
0: 그 혼자만 방학이에요? 네. 아니면 좀 가족 지금 여러분이 방학 중인가요?
2: 아, 지금 와이프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0: 아, 그 뒤로 이제 지금 교회도 네네. 방학하게 됐구나.
2: 네.
0: 자, 그런데 이 극동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2: 아,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있을 때
0: 네.
2: 전파 성주사로 계속 숨기다가
0: 네, 네.
2: 네, 가정도 조금 이렇게 하고 좀 해가지고 그때는 조금 2년인가 좀 이렇게 쉬었어요.
0: 예, 예.
2: 네, 못 하고 있다가.
0: 예.
2: 이제 그래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0: 예.
2: 제일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기독교 방송, 이 극동방송이잖아요.
0: 예, 예.
2: 네, 그래서 다시 찾았죠, 제가.
1: 아유,
0: 그렇구나.
1: 네.
2: 근데, 의외로 계속 이게, 저기 이 새끼라를 들으면서
0: 예.
2: 여태까지 그 신앙생활 안 하고 1년 동안 그 저기 했던 것을

0: 김현석 저희 피디님이 계속 그 너무 그 감정을 너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 네네.
0: 혼자 울기도 하고 웃다가 또 기도도 드리면서
1: 예.
0: 막 진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1: 예예.
2: 예.
0: 예, 그래가지고 예. 꼭 이번에는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있다가
1: 네네.
0: 예, 어떻게 딱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감사해요.
1: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쩐지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네. 전화도
0: 네.
1: 아유 참 이렇게 지금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드실까 마음 고생이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이렇게 또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더 위로하시고 좀 힘을 주시려는 것 같아요.
0: 응?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막 부르고 계시네요 우리 9596번님. 오늘 계기로 이제 돌아오세요 꼭요. 응?
0: 알겠습니다. 예, 마음을 예. 정하고 있는데.
1: 예예. 예. 그리고
0: 꼭 저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 예, 교회를 만약에 꼭 우리가 네. 소개가 필요하면 또 소개도 가능하니까. 예.
0: 아 교회는 전에 다녔던 대로.
1: 전에 다녔던 곳으로. 예.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0: 네네.
1: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0: 저 김치 세트 주세요. 김치.
1: 아우 좋습니다.
2: 아하, 많이 네. 들으시니까.
1: 김치, 네. 김치 세트 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네. 목사님과 함께 네. 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0: 네. 네, 알겠습니다.
2: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극동방송과 함께 위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1년간 잘.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교회 가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좀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아유, 와, 참 박수 치신 거죠 지금요? 와, 참 96번이.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좀 밝게 또 힘있게 이렇게 또 받아주시니까.
2: 네.
1: 이번 주에 원래 다니셨던 교회 이제 1년의 방학 꼭 네. 끝내시고요.
2: 네.
1: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고 또 새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예.
0: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전운전 하시고 앞으로 극동방송 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 오늘
0: 아멘.
1: 예, 오늘 너무 용기 내서 이렇게 첫 문자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간에 이분을 한번 전화를 해보겠는데, 자, 이분 전화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오늘 방학이나 무교라고 샵 9110번이나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들 무조건 선물을 드리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는 쉬고 있다, 안 다니고 있다, 못 다니고 있다, 본인이 그런 분 지금 있잖아요. 그쵸? 거기 있다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샵 9110번으로 정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방학, 몇년 방학,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777번님
1: 7?
0: 제가 네, 2777번님이 있어요. 2777.
1: 2777.
0: 2777.
1: 27 번호가 진짜 좋으시네요. 2777. 오, 37.
0: 오, 37.
1: 예.
0: 자, 좋습니다. 이분은 38년 방학 후에 지금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에 듣고 있다고 했는데.
2: 아니요. 잠시 주차하고 잠깐 병원에 일이 있어갖고 왔어요.
0: 지금 병원에서 지금 진료 기다리십니까?
2: 아니요.
0: 아, 그래요.
2: 일다 봤어요.
0: 일다 봤어요?
2: 네.
0: 야, 어떻게 타이밍 딱 좋게 제가 전화했네요. 네.
2: 감사합니다.
0: 우리 2777번님 38년 방학 후에
2: 네.
0: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교회를
2: 네.
0: 갔다는 거죠. 계약했다는 거죠?
2: 맞아요. 4년 정도 됐어요.
0: 4년 정도.
1: 와, 38년 방학 후에.
0: 야, 아, 근데 어떻게 그
1: 와.
0: 방학을 끝냈어요? 응?
2: 하나님의 인도죠.
0: 하나님의 인도. 구체적으로 좀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2: 사건 그런 거는 뭐 없었는데 계속 십자가만 보면
0: 네.
2: 아, 교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0: 극동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고요?
2: 아, 오래됐어요.
0: 아, 오래돼서 그 4년 전부터 방학 때부터
2: 아니요.
0: 방학 때부터 네.
2: 글진 않고 한 권사님이 그 극동방송 얘기해갖고
0: 네.
2: 네, 라디오에다가 그냥 극동방송 해갖고 한 2년 정도 됐어요.
0: 방학 끝내고 나서부터 듣게 되셨군요.
2: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세요?
2: 여수예요.
0: 여수.
2: 네.
0: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계약도 했고 극동방송도 듣고 있고 어떠세요?
2: 네.
0: 요즘 삶이? 응?
2: 아, 운전 중에는 항상 듣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0: 너무 행복해요. 방송 들을 때.
2: 네.
0: 예배도 행복하고.
2: 당연하죠.
0: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
2: 맞아요.
0: 보니까 지금 계약
2: 맞아요.

0: 행복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1: 아멘이에요.
0: 이야.
1: 진짜예요.
0: 걱정방송 들으십니까? 또 어떤 게 좋으세요?
1: 염려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감사함을 먼저 알게 되는 것 같고,
0: 네네.
1: 네.
0: 그렇구나.
1: 하는, 네.
0: 예.
1: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인식하고,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을,
0: 네네.
1: 어디 가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0: 예.
1: 오늘도 하나님 계획으로 저를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요.
0: 그래요. 지금 어떻게, 가정은요?
1: 아,
0: 예.
1: 네, 남편은 아직 저만 교회 보내놓고 아직 안 오고.
0: 아,
2: 교회
0: 숙제가 있구나. 숙제가 남았네. 숙제가 있어.
2: 교회
1: 네.
2: 보내놓고 안 오시는.
0: 그러니까
1: 네,
0: 자녀들은,
1: 본인은,
0: 자녀들은.
2: 네.
1: 자녀들은 어릴 때는 다 주일학교 다 다녔는데,
0: 네네.
1: 지금은 방학 중이에요.
0: 아, 숙제가 너무 많은데.
1: 네.
0: 일단,
1: 친정에도
0: 네.
1: 오빠는 교회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0: 예.
1: 오빠 보고
0: 네.
1: 엄마를 모시고 주일날 무조건 교회 좀 가주라고
0: 예.
1: 했고요. 근데
0: 아.
1: 그게 또 아직 실현은 되지 않고 있어요.
2: 야, 할 일이 많네요.
0: 그러니까.
2: 집안에 아브라함이세요.
1: 네.
2: 와, 참.
0: 진짜 할 일이 많으시다. 오늘
1: 맞아요.
0: 이렇게,
1: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2: 그럼, 그럼요. 네.
0: 오늘 용기 내서 2년 만에 처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면 전에 보내셨나요?
1: 아니요,
0: 네.
1: 엊그저께 그 찬송
0: 네.
1: 제목 맞추는 거 제가
0: 예.
1: 틀렸어요. 그 한번
0: 아, 도전
1: 있었어요.
0: 찬양.
1: 네.
0: 그때 도전했다가 틀렸어요.
1: 틀렸어요.
0: 그랬구나.
1: 네.
0: 오늘 근데 진짜 오늘 잘 됐네. 저는 몰랐거든요. 그때 틀린
1: 네.
0: 분인지 몰랐는데 잘 됐네.
1: 저 틀렸어요.
0: 예. 자, 이렇게.
1: 추가일하시네 했어요.
0: 예?
1: 추가일하시네는 맞았었고, 들어말라고 제가 해가지고,
0: 예.
1: 정답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0: 예.
1: 땡! 했어요.
0: 그렇구나. 아.
2: 완전한 애청자, 찐팬. 야, 극동방송에.
0: 예.
2: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0: 자, 예,
1: 감사해요.
0: 지금
1: 네.
0: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극동방송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잖아요.
1: 네.
0: 우리 목사님 따라서
2: 네.
0: 우리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감사의 기도.
1: 네네.
2: 네.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해서 해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2: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2: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2: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할 예수님을
2: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2: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유,
1: 아멘.
2: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1: 아멘, 아멘.
2: 잘하셨어요.
0: 아유,
1: 네,
0: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2777번님 계속해서 좋은
1: 네.
0: 소식 전해주시고, 나중에 그
1: 네.
0: 남편이나 자녀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
1: 네.
0: 방학이라고 꼭좀 문자 주셔서 저희가 전화
1: 네.
0: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 꼭
1: 네.
0: 주세요. 잠깐만, 그리고
1: 알겠습니다.
0: 선물 얘기했나, 제가? 선물?
1: 아니요.
0: 선물 얘기를 안 했는데, 선물.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중요한 거를. 기억나는 선물, 좋은 선물, 받고 싶은 선물 얘기해 보세요.
1: 곱창 있던데요?
0: 곱창, 그렇죠, 그렇죠. 소곱창,
1: 네.
0: 소곱창
1: 네.
0: 전골 드릴게요, 그러면요.
1: 네,
0: 소곱창 전골
1: 감사합니다.
0: 하고요. 우리
1: 네.
0: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또 받을 수 있는 거또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까?
2: 오, 네.
0: 쭈꾸미 어때요? 쭈꾸미.
2: 쭈꾸미.
0: 쭈꾸미.
1: 구독 감사해요.
0: 쭈꾸미 유산균,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연어,
1: 아.
0: 견과 커피,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PD님.
0: 예.
1: 우리 신랑이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0: 알겠습니다. 그 단백질 딱 들으면서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하면은
1: 네.
0: 오늘 스토리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
1: 네.
0: 예.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3: 감사합니다.
0: 예.
1: 살롱살롱.

0: 샬롬, 샬롬. 와, 이분 아주 그냥 야. 밝고. 아, 근데 지금 시간이 3분 남았는데 네. 지금 아직도 방학이라는데 하,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 이 방송 끝나고 우리 8841번님은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아유, 오늘 좀 애매합니다. 여수 반갑다고 또 이렇게 또 무더운 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 어플로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엄청 이제 많이 방송이 나가지 않는 네. 지역에서 네네네. 깜짝 놀라서 그래도 어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는 네. 분도 많이 계시네요.
0: 예, 예, 그래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아간 정답 맞춰주셨는데 또 우리 사연 좋은 분들 제가 당첨 문자 보내가지고 좋은 선물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한학의 김창무 목사님 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1: 감사해요.
2: 네, 감사합니다.
0: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다시 제단의 불을 밝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결심을 잘 지키는 성도들도 있지만 어느새 희지부지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것도 있지만 중간에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피곤해지면 기도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도 짧아지고 예배의 감격도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불편한 날이 많았고 사랑하기보다 서운해하는 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심으로 뜨겁게 타올랐는데 어느새 불길은 약해지고 재만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에 잘했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상반기에 부족했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충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번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짧은 본문에서 무려 세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는 한 가지 엄중한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에서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6장 12절 말씀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며 레위기 6장 13절 말씀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토록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이 제단의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제단의 불을 피우라는 말씀에 거룩한 불을 다시 지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단의 불을 다시 피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시 제단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단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죄인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감사와 헌신을 고백하는 곳이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일부만 아니라 전부를 드립니다. 제 시간과 물질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산 제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제단으로 돌아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 시작됩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 것보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10절 12절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제단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단물을 그 위에 태우고 즉 묵은 재를 치우고 새로운 장작을 매일 올려놓으라는 그런 온전한 헌신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불이 타오르는 것만큼 죄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어제 타고 남은 죄를 치워야만 했습니다. 죄가 쌓여 있으면 새로운 나무가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통하지 않고 불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은혜만으로는 오늘의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어제 받은 감동, 지난주일의 은혜의 말씀, 몇년 전에 경험했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마음에 재가 되어 쌓였다면, 저는 오히려 오늘의 새로운 불이 타오르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는 우리의 죄와 실패, 그리고 지나간 상처와 실망을 상징합니다. 어제의 죄책감, 지난날의 상태에 대한 자책,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우리의 제단 위에 쌓였다면 우리는 상처와 미움의 죄도 그것을 매일 아침에 치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덮는 죄 가운데 하나는 실패, 지나간 실패의 죄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일을 자꾸 떠올립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그때 조금만 잘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나는 실패자야, 쓸데없어?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한, 이 실패의 죄 속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한 뒤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했더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쌓인 상처와

0: 와, 미움의 죄를 치워야 됩니다. 상처를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힘들어집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묶어놓는 밧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묶어놓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상처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런 이런 뜻입니다. 주인공 페리니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던 미국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육군 항공대원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태평양에 추락을 했습니다. 구명보트에서 47일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일본군 간수들에게 가혹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버드라고 하는 이름 별명의 이름을 가진 와타나베 무스시로에게 어마어마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와타나베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짐 페라니를 더욱더 학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도 죽고 싶은 마음, 분노, 여러분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전쟁이 끝나고 그는 미국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임 8의 페리니는 끔찍한 악몽과 분노, 알코올 의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1949년 아내의 권유로 빌리그람 로스앤젤레스 전도집회에 참석한 그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 술을 끊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일본 군 간수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짠 페라리는 일본으로 건너가 형무소에 있던 전직 간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학대했던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 끌어안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용서한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한 와타나베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용서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회복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라고 하는 새로운 장작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묵은 죄를 치우고 새로운 장작을 올려놓아야 됩니다. 이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제단불은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불로 다시 사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단불은 단순히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불이 타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도 잠시 뜨거워지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예배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와 이기심을 또 두려움을 불태우고 우리를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진정한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은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시 불을 피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재단에도 다시 불을 피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디모서 후서 1장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는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중요한 말은 다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도하라, 다시 말씀을 붙들라, 다시 사랑하라, 다시 봉사하라, 다시 복음을 전하라, 다시 사명을 시작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3-1004번, 653-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 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정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갈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복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7장입니다. 세 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1장과 2장, 3장에서 6장, 7장에서 9장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7장에서 9장은 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본 일련의 환상입니다.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3장에서 6장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이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해 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제까지의 내용들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본장부터는 죄악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을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7장은 이전의 장들과는 달리 아모스 한 개인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모스 예언 사역의 방향이 6장까지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역으로 방향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언의 흐름이 하향적 기조에서 상향적 기조로 변화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 황충과 불과 다른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

모스와 당시의 제사장 아마샤와 논쟁을 기록하는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9장까지 5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5개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각각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 환상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내게 이렇게 보이셨다 라는 언급과 함께 아모스의 반응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킵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4절에서 6절. 주 여호와가 내게 이렇게 보이셨다 라는 언급과 함께 아모스의 반응입니다. 제1환상에 사소서 대신 고치소서라고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태도는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제 세 번째 환상입니다. 7절에서 9절. 하나님과 아모스의 대화를 통해서 환상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아모스의 반응은 중보적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님이 스스로의 환상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 4의 환상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로 하나님과 아모스의 대화를 통해서 환상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아모스의 반응은 중보적 기도가 없으며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환상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 5환상입니다.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모스의 말로 환상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아모스의 반응은 중보적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태도는 이전의 환상들보다 가장 적극적인 심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환상은 에스겔의 환상처럼 황홀 상태를 경험하는 감정적 측면보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환상은 다섯 번째를 제외하고 자연적인 요소를 매개로 한 환상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모스가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는 영적인 깊이를 가진 선지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9절 세 개의 환상과 선지자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적 환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까지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함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에 집중하면서 말씀하다가 이제부터는 미래의 관심을 기울이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서술은 선지자가 단순히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 관심에 국한되어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방향에 대한 신학적인 틀을 포괄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두 번의 심판 환상이 아모스의 기도로 멈추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심판하는 예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적 사역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대변자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다원원을 드리는 중보자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중보자 사역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소돔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의 심판을 놓고 기도하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무엘입니다. 여로보암 2세를 위해 기도하는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과부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엘리야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엘리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세 번씩이나 간구했던 예레미야 등의 사역송에서 중보기도가 확연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지자는 환상을 통한 자연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두 가지 환상은 자연적 재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절의 황충이 땅의 풀을 먹은 것이나 4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은 것 등은 자연의 일대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만물에 되어지는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0: 1절에서 9절입니다. 선지자는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림줄은 완전히 곧고 굽지 않은 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경고성을 상징합니다. 결국 다림줄을 이스라엘 성에 내린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 심판의 종교적 심판은 이삭의 산당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치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 그리고 길갈에서 우상을 섬기던 신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하여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국가적 심판으로는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통하여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7절 아모스와 아마샤의 논쟁을 보죠.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와 선지자였던 아모스의 논쟁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압달락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면 본달락은 아마샤와의 논쟁을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의 소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총체적인 현실 인식에 있어서 두 사람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 아모스의 이스라엘 멸망 예언에 대한 아마샤의 반응입니다. 16절에서 17절 아마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아모스입니다. 본달락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0절에서 12절 17절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주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되겠죠. 아모스는 당대의 어용 종교가였던 아마샤의 비난에 맞서 하나님의 예언을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이미 예언했던 예로보암의 멸망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아마샤의 협박성 질문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전의 진술에 여로보암 개인의 죽음과 이스라엘 포로 사건을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시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14절과 15절 참된 지도자의 권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예언 사역에 대하여 공격하는 아마샤에게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세 가지 권위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 신적 소명으로 아모스는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선지자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계시의 권위로 아모스는 자신의 신적인 소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시의 내용인 예언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뭐뭐 통해서 예언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 사명을 받는 아모스는 자신의 예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밝힘으로써 사명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이 세상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어느 시대나 거짓 지도자들이 있으므로 성도들은 성경의 교훈에 입각하여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해야 하죠. 저는 지금 618독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0: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사람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보관합니다. 오래된 사진과 받은 편지를 모으고 중요한 기록은 따로 남겨둡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눈물도 보관할 가치가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에는 한 사람이 지나온 삶의 서사가 농축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눈물은 흐르는 순간 닦여 사라집니다. 다윗은 그 사라질 눈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눈물에 담긴 자기 삶의 서사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맺힌 순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에 이르기까지의 방황과 아픔, 후회의 시간을 하나하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손에서는 닦여 사라질 눈물을 하나님은 한 방울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오늘 첫 곡,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보혈 찬송 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송솔나무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그만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때때로 눈물이 나는 감사의 눈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나요? 메말라버린 나의 마음, 나의 눈물 주님께서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인내하신 구세주여, 좋은 이웃이 노래하고요. 소프라노 한경미의 참 아름다워라 찬송으로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베어도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주님이 그 눈물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온

0: 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순천 우리 교회 김우열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0: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려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더 요수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여수 시민 힐링 콘서트를 9월 13일 오후 5시에 GS 칼텍스 열마루 대극장에서 개최합니다.

0: 힘내라 유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라며 문의는 010-5066-1812, 5066-18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세움교회는 9월 13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의 찬양간증 집회를 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집회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집회에 대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763-7015, 763-701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3: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2: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3: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또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언제 그리고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요? 생각이 달라지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각종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계기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금융자본가인 JP 모건은요 60세가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요 50세가 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되기에 합당한 인물이 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의 나이는 80입니다.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힘도 없는 시기지요. 패기도 없는 시기입니다. 꿈도 비전도 사라질 그런 나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면서요. 젊었을 때에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에 그때 배웠던 그 모든 학문들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그의 직업은 장인의 양떼를 치는 가난하고 힘없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으니까 그냥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꿈도 희망도 젊음도 재산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모세가요 어느 날 양을 치다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2절과 3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불꽃만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현상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이리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0년 전에 그는 동족을 위한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 살면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런 양치기가 된 겁니다.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구했고 거기서 양자로서 또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의도치 않은 살인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별 볼일 없는 평범한 노인이 된 그에게 민족 해방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에게 일을 맡기지요. 너는 가서 이집트의 왕과 너는 담판을 벌이거라. 내가 이르는 대로 네가 가서 담판을 해서 너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가능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족 해방에 이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 일을 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 말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에서, 내뜻 중심에서, 성경 중심으로요. 내 삶의 영역, 그냥 내 가족, 내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민족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그리고 자기 비전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기 가족 중심에서 자기 백성 중심,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중심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수십 대를 거치고 흘러와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요, 참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초라하고 실패했던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가지고 없어서는 안될 정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 인물이 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정말 이 중요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핵심 인물로 쓰임받게 되고, 그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힘도 권세도 재산도 없는 이 노인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변화시켜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만나 주십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매일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일러주는 것,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일러주는 것, 그 말씀대로, 그리고 내가 말씀 들은 이 말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 속에 준비한 그 길을요,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이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길을 준비해 두셨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큰일을 행하기에 나는 너무 약해서 안 된다고, 돈도 지혜도 지식도 없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도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내가 가진 조그마한 능력, 내가 가진 그 힘, 그게 무슨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인생에 다른 어떤 미래도 꿈도 없이 그냥 포기하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양떼 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 모든 것 다 내려놓았을 때에 그가 왕궁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그런 학술을 익히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인생의 인생 최고 빛날 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힘있는 그때에 불러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만나주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요, 자격과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좀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학생 때, 중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 시작하고 불과 1년 반 만에 중고등부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한 150명 되는 중고등부에 갑자기 아무것도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저를 위원장을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회의를 제가 인도할 줄 압니까? 회의를 해봤어야죠. 제가 겨우 기도 몇 마디 떠듬떠듬 하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선배들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런데요, 좀 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줄어듭니다. 제 경험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인생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가졌다 생각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요, 하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며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힘도, 지혜도, 능력도, 패기도, 돈도, 권력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고, 그러므로 내가 어떤 형편이든, 내 모습, 내 처지가 어떻든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세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친구와 만나는 그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거룩한 순간이요, 거룩한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장소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험한 말들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찡그릴 수 있겠어요? 내가 거기서 내 감정대로 다 폭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말도 내 입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손과 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그분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선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요, 가장 귀합니다.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서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순간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장소가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는 요 옛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과거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신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험한 광야에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광야의 먼지를 밟고 묻히고 다녔습니다. 내가 신고 다녔으니 내가 가는 곳마다 신발이 함께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발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묻히고 다녔습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렇게 과거, 그리고 과거의 먼지를 과감하게 벗으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과감하게 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 내 부정적인 생각들, 과거에 생각했던 그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 말씀에서 벗어났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죄를 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든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과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우리의 꿈은요, 발에 묻은 먼지와도 같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런 과거를 다 청산할 때 그때부터 높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무관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권리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신은 대단히 중요한 생활 도구지요. 신발이 없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신을 벗으라. 이제는 내 의지,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난날 자기 의지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지금부터는요, 그런 삶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왕자를 쓸 때는 자기 그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 마음에 심어주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영광스러운 뜻이, 위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과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 너의 주장, 너의 고집 버려라. 하나님은 나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가라는 것이지요.

0: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걸어야 할 가려야 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요 바로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 길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길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길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 길은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 주인의 권리,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께 100%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 맞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짐승을 기릅니다. 소를 기르고 개를 기르고 그렇게 하지요. 그 주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개나 소가 지 마음대로 그야말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밭을 갈러 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밭 갈기 싫다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그냥 산에서 뛰놀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소에게 가장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귀하게 쓰일 때 그 소가 가장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럴 때 주인으로부터 대접도 받는 거지요. 일을 잘하는 소, 대접도 잘 해줍니다. 잘 먹입니다. 그래야 일을 계속 하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사는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옛것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그렇게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와 같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모세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듯이 그의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듯이 마지막 그가 마지막 40년 더 살고 120세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하고 높이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성공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434 여수 수정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향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가 교만인데요. 이 교만은 때때로 다양한 가면을 쓰고 마치 교만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 삶에 스며든다고 합니다. 교만에는 다섯 가지 가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둘째는 미루기인데요. 일을 계속해서 미루는 행동은 대부분 자신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다거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교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셋째는 가식인데요.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죠. 넷째는 독립심인데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교만인 것이죠. 다섯째는 과한 집착입니다. 이는 인생을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교만한 행동이라는 설명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면 경계하게 되는데요. 이런 교만의 가면에는 많이 둔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을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는데요. 교만하고 자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죠.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교만의 가면은 없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의지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0: 나무엔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이 교만의 가면이 스며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또새 힘을 공급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9월 8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성경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여수 3.1교회 김대진 목사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0: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김대진 목사입니다.
1: 네, 우리 김대진 목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2: 네, 저는 너무 잘 지냈고요. 감기도 지금 다 나았고 컨디션도 좋습니다.
1: 네, 한 주 사이에 더위가 확 꺾였습니다, 목사님.
2: 가을인 줄 알았어요. 새벽에 내려가는데 네. 외투 찾을 뻔했어요.
1: 가을이에요, 추워요. 목사님.
2: 가을인가요?
1: 가을이죠.
2: 아, 근데 햇볕이 아직 따가워요.
1: 아유, 그럼요. 네, 초가을이죠, 초가을.
2: 초가을.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가을은 이게 아닌데 나는 네. 그런 가을 같아서 이 가을인가라는 그런 네. 여름인가 가을인가 좀 애매한, 저는 좀 그런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1: 네,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가을은 이 낙엽 떨어지고 그렇죠. 스산하고
2: 그렇죠.
1: 그렇죠.
2: 뭔가 네. 분위기가 있고.
1: 네, 늦가을을 이제 가을로 생각하시는 거군요.
2: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을 생각하면 뭐 기두람이 노래하고 네. 뭐 이파리도 떨어지고 그런 바람도 불고 그런 네. 저는 그 분위기를 괜히 좋아하거든요.
1: 그렇군요. 네, 네. 늦가을 좋아하시는군요.
2: 네. 네, 낙엽도 있고 그다음에 단풍도 들고.
1: 네. 네, 햇볕이 이렇게 뜨거워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벼가 잘 익겠다. 네. 아, 과일도 잘 익겠다.
2: 네. 네.
1: 이렇게 연그러가는 네 연그러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2: 아, 멋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1: 그렇죠. 네. 네. 자, 이 연그러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483님께서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해바라기 사진인 것 같아요.
2: 예쁘네요. 그렇죠. 저는 이런 사진을 보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보내셨지?
1: 요새 문자로 사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2: 아. 네. 광양인데 네. 너무 예쁜데.
1: 광양에서 네. 네,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찬양 신청하셨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 신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살피고 중심을 보고 계시죠.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 아,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프닝 듣고 이렇게 또 문자로 이렇게 반응해 주신 것 같고요. 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2: 이 기도를 보면서 네. 전남 광양에서 평화 통일까지 멋지십니다.
1: 그렇죠. 네.
2: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네, 네, 맞아요. 진짜 멋진 것 같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2: 네.
1: 이 정말 남쪽의 끝이잖아요.
2: 네. 네.
1: 여수도 마찬가지고 순천도 그렇고.
2: 그런데 네. 이제 네. 젊은 사람들이 우리 평화통일에 대한 기도를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1: 네.
2: 우리나라가 그냥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점치기를 남북이 분열된 상태로 계속 오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자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걸 아뢰드린다는 건 정말 소중한 마음인 것 같아요.
1: 네. 이게 비전이죠. 우리의 비전. 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겁니다. 네.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져서 네.
2: 네.
1: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2: 정말 그래야 됩니다. 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1: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0782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대파 물 주면서 청취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2: 이렇게 밭에서 하셨습니다. 물을 주시나요? 집안에서 물을 주시나요? 대파를 키우면.
1: 아유, 바치겠죠, 목사님.
2: 아, 그런가요?
1: 네. 밭일 하시면서 많이들 네. 들으세요.
2: 아, 그러세요?
1: 그럼요.
2: 여러분 네. 뭐 하면서 듣고 있는지 한번 문자 좀 보내봐 주세요. 네. 저도 궁금해요.
1: 그러게요. 네. 네,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네. 우리 방송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방송 어떤 일 하시면서 듣고 계시죠?

0: 계시는지. 제일 많이 또 청취하시는 건 운전하시면서.
1: 아,
0: 네, 지금.
1: 운전하시면 보내면 안 되잖아요.
0: 아, 또 신호등 이렇게
1: 아,
0: 대기하는 시간이
1: 그럴까요?
0: 있잖아요,
1: 네.
0: 목사님. 네. 또이 청취하시는데 또 프로페셔널 하시기 때문에
1: 아.
0: 운전 중에는 안전에 신경 쓰시죠. 네.
1: 신호 대기하시면서 문자 주실 분은 길게 보내시면 안 되겠네요.
0: 그럼요. 네. 또 빨리빨리
1: 네.
0: 네. 문자도 타수가 또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너무 이렇게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갑자기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1: 제가
0: 너무
1: 좀더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0: 그렇죠. 네.
1: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문자 운전하면서 문자 보냅니다 이러면 정말 법을 어기면서 문자 보내는 줄
0: 아유,
1: 알았어요.
0: 그렇지
1: 그렇지
0: 않습니다.
1: 않죠?
0: 네.
1: 네,
0: 아주 수준 높으신
1: 감사합니다.
0: 분들이기 때문에.
1: 네.
0: 자, 저희가 앞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인물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퀴즈의 방식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단계별로 힌트를 드리고요. 하나의 정답을 여러분들 맞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방식을 좀 한번 정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만나볼 성경 속 주인공, 누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0: 그런가요?
1: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보내실 분들은 알았다라고 미리 보내셔도 되는데,
0: 네.
1: 아니
0: 왜
1: 제가
0: 웃으세요?
1: 아까 집안에서 대파 주나요 그러니까 바로 밭입니다 이렇게 문자
0: 그러니까요.
1: 죄송합니다. 예, 밭에서 잘 자라고
0: 네.
1: 수확이 좋기를 기도할게요.
0: 아니, 반일 하시면서 앱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1: 아,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힌트 줘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밭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이 인물은 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인, 죄송합니다. 아, 나 갑자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예상치 않은 힌트가 흘러갈 수 있어요. 지난주까지요. 자, 이 사람과 관련된 숫자는 10입니다. 12.
0: 12.
1: 예.
0: 네. 자, 첫 번째 힌트 숫자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요. 12. 네. 12가 오늘의 인물과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1: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0: 네. 자, 이 숫자가 과연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
1: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0: 10이 아니고
1: 10,
0: 12,
1: 12.
0: 12. 네.
1: 그래서 12라고 써 있지 않고 성경에는 12이라고 써 있는데
0: 네.
1: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도 12이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정답이 아니라는
0: 아,
1: 거예요.
0: 물론이죠. 네.
1: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머물렀을 때 부모님을 떠나서 누가복음에 남았던 그
0: 네.
1: 나이 역시 12살이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12이라는 관련된 이런 인물들이 꽤 있는데
0: 네.
1: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0: 자, 12. 과연 어떤 숫자일지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만 던져드리면.
1: 그런가요?
0: 그렇죠. 네.
1: 혹시 고수들은 미리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어요.
0: 아유, 성경에 12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1: 아,
0: 목사님.
1: 그런가요?
0: 네.
1: 예.
0: 조금만 저희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1: 저는 친절하니까.
0: 그럼요. 네.
1: 12이라고 성경이 기록되는데 12이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12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연이와 관련해서.
0: 12년이군요,
1: 예,
0: 그러면.
1: 그렇죠. 12해니까
0: 네.
1: 12년인데. 근데 이 여인에 관해서 12해 12년 동안의 일은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고
0: 네.
1: 아팠던 해입니다.
0: 아, 그러니까 12년 동안
1: 병을,
0: 병으로
1: 예.
0: 앓았던,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병을 앓았던 인물이네요. 네. 자,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인물,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 과연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인물이 있을까요? 자, 오늘의 인물이 이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고통받았던 인물인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6662번 쓰시는 우리 청취자 한 분이 정답을 올려주셨어요.
1: 아이, 고수시,
0: 와.
1: 보수가 계시느니군요, 성경과. 아직 힌트가 많이 남았는데.
0: 그쵸.
1: 네.
0: 네. 힌트가 많이 남았는데 고수십니다. 지금 버스킹 전도갑니다 하시면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네요. 네. 와, 버스킹 전도도 하시는군요.
1: 어디로 나가세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어디로 나가신? 저희도 같이 기도할게요. 보시면서.
0: 네. 전도를 어디로 나가시는지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1: 네, 그렇죠.

0: 그렇죠. 네, 네.
1: 혹시 근처에 좀 계신 분들은 보러 가셔도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좀 힘을 실어주실 수 있잖아요. 네. 네. 자, 어디에서 버스킹 전도 하시는지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483님 정답 올려주셨는데 아, 12회와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회 동안 병을 앓았다는 기록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인물은 지금 야곱을 적어주셨거든요.
1: 힌트가 계속 나가니까요. 저희는 네. 한 번만 기회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기회를 드리니까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2483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 찬양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0: 프레이즈 유니온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네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와, 이 찬양 나가는 동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답이 아니, 없어요.
1: 아니, 이 정치자들의 수준을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수준들이 높으실지 제가 몰랐어요. 힌트는 더 많이 준비했는데 벌써 정답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힌트를 더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0: 아, 힌트를 더 드려야죠. 아직 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 아, 그래요?
0: 네. 예. 일단 힌트는 계속 드려야 됩니다. 예. 아까 그 버스킹 전도 가신다고 하신 분, 네,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가 여쭤봤더니 순천 신대 투썸 플레이스 맞은편으로 갈 예정입니다 하셨어요. 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6662님, 네. 이 부근 지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우리 잠깐 들려서 좀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마실 것도 좀 사서.
1: 네. 투썸 플레이스 커피.
0: 그렇구나.
1: 저는 또 이렇게

0: 정확히 노방전도 할 때
1: 네네.
0: 누군가 커피 한 잔이라도 구하면 그게 그렇게 격려가
1: 아,
0: 되더라고요.
1: 그럼요, 그럼요.
0: 예.
1: 네. 기도의 마음도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 같이
1: 자.
0: 기도합니다. 오늘 멋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네.
0: 네.
1: 5974님, 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또 4816님, 3263님, 그리고 8421님, 네. 4406님,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12. 예, 12회 동안 병을 앓았던 인물. 네. 요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정답을 다들 잘 올려주셨고요. 자,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0: 제가 왜이 인물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냐면 사실 이 인물은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1: 맞아요. 네.
0: 물론 이제 뭐그 다른 기독교 뭐죠? 역사서나 이런 데 이름을 언급한 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에서 그것을 언급하진 않았을 거고,
1: 네.
0: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어.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질병을 아마 언급하는 것이 이 얘기가 나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질병에 관해서 제가 힌트를 드릴 겁니다. 그 정답과 관련이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1: 네.
0: 이 질병은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병으로 현대 의학에서는 만성 출혈에 가깝습니다.
1: 네.
0: 쉬지 않고 피가 흐르다 보니 늘 극심한 빈혈과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하루하루 생명이 빠져나간 듯한 고통에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병을 겪고 있던 가까운 분이 계셨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계속 출혈을 하는 거예요.
1: 얼마나
0: 하혈을 하고.
1: 고통스러우셨을까요?
0: 일주일에 몇 번씩 쓰러지시고 빈혈 때문에
1: 네.
0: 심하면은 가서 뭐죠? 우리 피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1: 수혈을 하셔야
0: 헌수혈을
1: 되고.
0: 해야 되고.
1: 네.
0: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론 원인을 찾아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마는 한몇 개월 동안 엄청 고생하시고 얼굴이 하얗게 돼서
1: 네.
0: 창백한 모습으로 아무 기운이 없었던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1: 네.
0: 예.
1: 그래요. 오늘의 인물이 바로
0: 이
1: 그렇게. 네.
0: 병과 관련이 있으니까
1: 네.
0: 정답을 맞춰주실 때이 병을 언급해 주셔야지 아마도 정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1: 정답, 거의 정답이죠.
0: 네, 정답이죠.
1: 네.
0: 그렇죠.
1: 말씀드린
0: 더
1: 것처럼,
0: 힌트를 더 드릴까요?
1: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요. 네.
0: 예.
1: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인물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0: 예,
1: 않습니다.
0: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셔도 정답은 됩니다.
1: 네. 하지만 이 병으로 특정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네. 이병 이름은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저희가 정답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병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인물이 앓았던 병은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성 출혈이라고 현대 의학의
0: 예, 조금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좀더
1: 의로는
0: 의학적인 언어가 있습니다만은
1: 네.
0: 그냥 그렇게 얘기를
1: 현대
0: 합니다.
1: 의학으로는 그렇게
0: 예.
1: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피를 흘리다 보니까 빈혈도 또 호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양실조에도 시달렸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하루하루 얼마나 기운 없이 예, 살았을까.
0: 맞죠.
1: 그것도 한해두 해도 아니고 12회 동안.
0: 네.
1: 예. 그러니까 이 인물이 정말 처해 있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 상황이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단순히 이제 이런 신체 연약함만으로 이 인물의 어려움을 또 이야기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세 번째 힌트로 또 이제 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인물이 단순히 이제 신체적인 연약함 뿐만이 아니라,
0: 네, 그렇죠.
1: 네,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0: 네. 그 성경에는 오늘의 이 인물이 그 12년 동안 겪었던 고난 때문에
1: 네.
0: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의사들에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도 이게 못 고칠 질병인 줄 알면서도 많은 약들을 아마 처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질병은요, 레위기서에 따르면 부정한 질병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0: 성경에 부정한 사람들은 가족들로부터 마을로부터 떠나서 자기들만의 거처에 있어야 되고 도시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근사하지만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한번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1: 네. 자, 이 인물, 육체의 아픔, 병을 앓고 있었다는 단순한 그 아픔뿐만이 아니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로부터 따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 사회적 격리를 겪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또 영적인 그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자, 오늘의 인물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1번 혈루증 여인, 2번 야이로의 딸.
0: 어, 너무 어려운데요.
1: 너무 어려운가요?
0: 네.
1: 네. 둘다 12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0: 아, 그렇죠.
1: 그렇죠? 네.
0: 네.
1: 12회와 관련된 인물인데요. 1번 혈루증 여인, 2번 야이로의 딸. 자,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네.
0: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힌트를 드릴까요?
1: 또 힌트가 더 있습니까?
0: 아니요, 이게
1: 네.
0: 1번 혈루증 여인,
1: 네.
0: 2번 야이로의 딸.
1: 아, 그 무슨 힌트죠?
0: 아, 눈치 있으신 분들은
1: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 너무 친절해서 제가 문제라니까요.
1: 네.
0: 아.
1: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나갑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0: 7831님께서 중고등부 때 듣던 찬양이 많이 나와서 좋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중고등부 때 많이 들으셨다고 하니까
1: 젊으신 분이시군요.
0: 그러신가요?
1: 네.
0: 네, 젊으신 분. 여하튼 나이대가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지금 한창 때라고 축복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와, 지금 한창 때입니다. 네. 주 예수 사랑 기쁨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우리 0782님. 목사님의 친절함으로 오답은 없겠어요. 이렇게. 네.
1: 그래도 오답이 뭐 있어요.
0: 네.
1: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0: 네. 자, 그리고요. 5974님, 네, 1번입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0120님, 혈루증 여인, 목사님 센스 넘치는 힌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센스 넘치는 문자 감사합니다.
0: 네. 아, 센스를 센스로 또그 알아채시는, 네. 그 센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0: 네. 그리고 4536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1: 7831님,
0: 7831님. 네.
1: 오랜만에 듣습니다. 요로병입니다.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0: 네.
1: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듣는데 좋죠? 계속 들어주세요.
0: 네. 자주 오셔서 방송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0657님, 또 1020님, 혈병을 앓은 여인 맞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 제가
0: 맞아요.
1: 틀리다고 얘기할까요?
0: 아니,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아,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보기 듣기 전에 문자를 주셨거든요.
1: 네.
0: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2780님, 또 9483님, 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2669님은 서울에서 사역하는 중에 여수로 휴가 와서 이동하면서 극동방송 듣고 계시다고 바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퀴즈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1: 네,
0: 좀,
1: 사역하는 중에 여수로 휴가 와서 리프레시가 되고
0: 네.
1: 뭐 힐링도 되고 또 방송 들으면서 충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아유, 감사하고요. 또 서울 가셔서도, 사역도 열심히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1: 아, 근데 그온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서울 가셔서도 이게 벌써 얘기해 버린다.
0: 아, 그런가요? 네.
1: 뒤에 말은 취소할까요?
0: 충분히, 네. 휴식을 가지시고, 네.
1: 네.
0: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누리시고, 네. 또 재충전하셔서 열심히 사역하시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4375님께서도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수넴 여인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아이고, 네,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네.
1: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자,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소개하면서 정답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1: 네.
0: 정답, 공식적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죠.
1: 정답은 1번 혈루증 여인 혹은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혈루증 여인. 네. 자, 오늘의 인물,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주님께 치유를 받았으니까.
1: 그렇죠.
0: 네, 해피엔딩이죠.
1: 네.
0: 네. 자, 그 이야기를 좀더 해보기 전에 선물 받으실 분 저희가 세 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목사님 발표해 주시고,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자, 선물 받으실 분세 분. 6662번. 네. 그리고 5974. 네. 7831. 자, 이렇게 세 분입니다. 6662님. 또 5974님, 7831님.
1: 예, 축하합니다.
0: 네,
1: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우리 문자로 주소 남겨주시면
0: 네.
1: 극동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성함하고 주소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0: 올려주십시오. 네, 세
1: 네.
0: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5974님께서는 경남 거창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군요. 네. 여수 아파트 현장에서 지금 감리로 일하고 계시다고. 경남 거창에 원래 거주하시는 분인데, 네, 그러시군요. 방송 듣고 있지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네.
1: 방송 들으면서

0: 멈추지 않는
1: 네.
0: 이 병을 그 당시 또그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었잖아요. 네,
1: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1: 그 어떤 분은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살면서 지옥을 경험한 여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0: 네.
1: 왜 그러냐면,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픈 것도 아픈 건데,
0: 네.
1: 이 여인은 부정한 질병이거든요. 부정한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야 되고, 친구들로부터 떨어져야 되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성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0: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군요, 진짜.
1: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도 끊어지고, 영적인 관계도 끊어진 상태, 그런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0: 그러네요. 네.
1: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자기의 친한 사,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세월을 12년 동안 살았다는 거는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겪고 있을 영적인, 정신적인 어려움들은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인간관계도 다 끊기고,
1: 그렇죠.
0: 네.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긴.
1: 네.
0: 네.
1: 그게 부정한 질병입니다. 성경에 부정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짐승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다. 그런 사람들은 씻고 뭐 하루 정도 나가면 되고
0: 네.
1: 또뭐 우리 여인들이나 혹시 남자들이 부정해졌다 그러면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 부정을 씻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하혈을 흘리는 거예요.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질병의 근원이 끊겨야 되는 거예요.
0: 네. 참이 여인이 느꼈을 그 고독감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버림받았다 하는
1: 네.
0: 그런 감정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다가가서 이제 치유를 받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참 독특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행동이
1: 네,
0: 정말
1: 맞죠.
0: 담대했던 것 같아요.
1: 3대 아주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수 있는데
0: 네.
1: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도 가끔 그러는데 우리 피디님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주로 하냐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0: 그렇죠.
1: 라고 이유를 물어요.
0: 우리는 왜라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 여인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뭔가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참 멋지고요. 우선 내가 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라는 질문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이냐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으로 거기 가면 안 돼요. 무리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율법적으로 만일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 게 들켰으면 아마도 돌팔매를 당하고 즉결 심판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0: 아니,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 여인이 본인이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그 군중이나 무리들 사이에 이제 가면 안 되는데
1: 네.
0: 그 여인 때문에 그날 같이 부정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1: 거기
0: 많을까?
1: 들어가서 그 여인과 만졌던 사람들, 그 여인을 만졌던 사람을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0: 그렇죠.
1: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걸 각오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목숨 걸고 거기 간 거죠.
0: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1: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 여인은 해야 될게 뭐냐면 거기에 들어간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외치어야 돼요.
0: 그래요?
1: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0: 아유, 참 너무 안타깝네요.
1: 그런데 그래서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를 쫓아간 겁니다.
0: 몰래 이제 주님 앞에 주님 뒤로 가서
1: 네.
0: 옷자락을
1: 네.
0: 만졌잖아요. 네.
1: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의 상황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만일 예수님 불렀다면 사람들이 이 여인 누구지? 왜 부르지? 하고 돌아보면서 이 여인이 못 오게 막았을 거고
0: 네.
1: 도움을 요청했으면은 부정한 사람이 왜 오냐고 사람들이 해서 막음 받았을 건데 왜 옷자락을 만졌을까라고 할때이 여인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0: 네.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그 당시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거.
1: 뭐, 이게 참 기가 막히는데요. 이게 성경은 어떤 때는 충격적인데 우리가 그냥 아무 충격도 받지 않고 가는 경우인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장면이에요.
0: 그럼.

0: 예.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1: 네.
0: 이 장면은 성경에 엄청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난 장면이거든요.
1: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반응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
0: 아니요. 우리 피디님이 실수했다는 게 아니라 네. 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놀라야 한다는 거예요.
1: 그래요?
0: 네.
1: 네.
0: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율법이나 모세의 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접촉을 하면 정한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근데 여기서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부정한 것이 정한 걸 만졌는데 예수의 정함은 지금까지의 예수의 거룩함은 지금까지 어떤 거룩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인지 아니면 이분이 도대체 어떤 파워와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정한 것이 정하게 돼버린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 아닐까.
0: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만졌겠죠.
1: 그렇죠.
0: 자기가 몰랐으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1: 부정하게
0: 모른다면.
1: 되는. 네. 네.
0: 그럼 예수님을 괴롭힌 거거든요.
1: 그렇죠.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잖아요.
0: 그거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을 씻어낸.
1: 네, 네.
0: 거룩함과 영광에 이르는 행위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오는.
0: 그렇죠.
1: 완전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 장면에 있군요.
0: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것을
1: 네.
0: 하지 못했던 것을 마치 경계선처럼 빠져나갈 수 없던 그것이 되고 가능하고 구원이 임하고 죄사함이 임하고 거룩함이 임하는 일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일어난다는 거야.
1: 네.
0: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 능력은 거룩해 하는 능력이고 치유하는 능력이고 구원하는 능력이구나. 놀라운 일이죠.
1: 그렇게 치유받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0: 라고 얘기를 하죠.
1: 확정을 해 주시죠.
0: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얘기를 들으면
1: 네.
0: 뭐 전에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하시겠지만 가끔 저희는 교회를 가다 보면 예수를 만날 때 예수 앞에 나가는데 힘들 때가 뭐냐면 내 자신의 부족함이잖아요. 아, 나 참 잘 못 살았는데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예배해도 되는 건가? 특히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준비하는 사람들, 아, 나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1: 네.
0: 저는요, 한 번은 교회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발길을 돌이켜서 안 갔던 적도 있었어요. 청년 때는.
1: 너무 힘들었어요?
0: 예. 하나님을 만나보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1: 아.
0: 이 모습으로 가다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겠다.
1: 자기 의가 너무 강하셨군요.
0: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잘 살고 네. 싶었는데 그게
1: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잘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0: 뭐 이게 잘못 이해한 네. 거죠 사실은 네. 예수님을. 네.
1: 아유 근데 대단하시다.
0: 네.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고 만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만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의 거룩함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놀라운 변화죠.
1: 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그런데 한 예로요.
1: 네.
0: 저 예전에 한번 우리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1: 네.
0: 사람들이 아무나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 아 사람 봐가면서 예, 전도하는 예, 겁니까?
0: 예. 그 노방 전도하는 옆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있는 사람 전도를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다고.
1: 그렇죠. 이게 아니 근데 이게
0: 네.
1: 저도 전도해봤지만 그런 네. 거 있어요.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0: 네, 네.
1: 그리고 또 화낼 사람. 이게 마음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려내는 거죠.
0: 그렇죠.
1: 네, 그냥 외모만 보고.
0: 이 본문을 본다면 이 혈류증의 여인을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1: 아멘.
0: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인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었는데요. 자,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좀 정리해 주실까요?
0: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졌던

0: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네.
0: 사회적 판단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것 상관없이 저는 아마도 예수님이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예수님은 저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1: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되잖아요.
0: 네. 그 여인이 만났던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셨죠? 이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1: 아멘.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고 또 믿고 계신지 네. 궁금해요.
0: 네. 내가 자격이 돼서 만나야 되는 분으로 알고 있는지
1: 네.
0: 내가 깨끗할 때만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지 내가 잘할 때만 기뻐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할 때도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지
1: 네.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사람은
0: 그쵸.
1: 분명히 행동이 다를 겁니다.
0: 아, 그죠? 맞죠. 그렇죠.
1: 네. 네. 그래요. 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방법 성경을 펴야죠, 목사님.
0: 그렇죠.
1: 네.
0: 성경 펴기 힘드신 분들은 극동방송 들으셔도 됩니다.
1: 네.
0: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1: 그렇습니다. 네. 극동방송 함께 하시고요. 또 이 가을에 성경 읽기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0: 목사님. 아, 좋습니다.
1: 네. 성경 펴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이 가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그러십시다.
1: 네.
0: 그렇게 축복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찬양 인도자 학교 앨범 중에서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지 않나 싶어요.
0: 네, 그렇죠. 날마다 복음 앞에, 날마다 예수님이 하시길 기대하면서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여수 3.1교회 김대진 목사님.
0: 네. 여수 3.1교회 종화동 해양공원이 보이는 교회 김대진 목사였습니다.
1: 네. 또 이렇게 또 깨알 홍보를 하시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김용환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끊어진 끈을 다시 매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지우고 싶은 휘격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참 다윗은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도 부끄러운 삶의 역사였을 겁니다. 그러한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지워주실 수만 있다면 내 부끄러운 흑역사를 지워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가 결코 남의 기도 같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쩌면 다윗과 같은 그런 흑역사의 사건들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과거의 실수를 밤마다 내 마음의 법정에 세워놓고 자신이 검사가 되고 자신이 재판관이 돼서 그걸 늘 떠올리고 결국은 그 모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지울 수 없는 죄를 바라보며 또 하염없이 그 밤을 지나가 버립니다. 잊어볼 만하면 반복되는 이 속에서 참 우리는 많은 곤고함을 느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참 세상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남이 알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인생의 비밀의 흑역사,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이 흑역사가 잊어볼 만하면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소환되어지며 때로는 밤마다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다시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런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려다 보니 자신의 삶이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누가 혹여라도 자신을 칭찬하면 그 일이 어색합니다. 밀어냅니다.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 속은 참 이런 인간인데, 자신의 양심이 자기를 괴롭혀 누군가가 당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면 어쩐지 그 칭찬이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멀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의와 사랑을 받는 일에 대단히 서투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사람의 낯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을 향하던 가혹한 잣대가 이제는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어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그 끝점에서 드디어 그 화살의 방향을 자기에게서 타인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람들의 실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정죄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덜 죄를 지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걸 그렇게 항변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독 남을 정죄하는데 목소리를 높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 그 안에 숨기지 못하는 그만의 흑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슬픈 모습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나 장소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 그 사람 만나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나 그 사람 피할 거야, 안 만날 거야. 또 그 사건의 현장을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는 피하고 숨으면서 우리의 지난 흑역사를 잊어버리려고 애써 봅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내 삶의 분주함으로 내 몸을 학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겠지라고 그렇게 내 몸을 그렇게 심하게 분주하게 이끌면서 살아가 보지만 불현듯 떠오르는 내 삶에 지나온 흑역사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처방해 봅니다. 많은 생각들을 내 마음에 새겨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진통제 먹듯 마취제 맞듯 그 순간뿐이요, 지나가면 또다시 그 생각들, 그 기억들이 떠올라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 놓여있는 인생들의 모습,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려는지요. 한 걸음 더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죄악으로부터도 여러분들이 사주의 은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죄책감과 수치심을 따로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구나라는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거에 대한 아픔이라면, 수치심은요, 나는 잘못된 존재야,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존재야 라고 자신의 잘못된 존재에 대한 선고를 하는 것이 수치심인 것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때로는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돌이켜 다시 돌아서기도 하죠. 그러나 수치심은요, 사람을 자꾸 숨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뒤로, 무엇인가의 뒤로 자꾸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죄악 앞에 숨어버린 인생, 그것이 우리 인류 시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 성품을 가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공통적인 속성, 수치심을 느끼면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 안에 가장 먼저 한 행동, 숨어버린 인생, 거기에 우리의 인생,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자꾸 무엇인가로 숨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지만 우리는 자꾸 그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걸 우리는 삶 속에서 늘 바라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떠오르는 기억을 자꾸 지워보려고 합니다. 생각나는 나의 흑역사를 자꾸 잊어버려보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 속에 더 깊이 빠져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인간이 끝없이 이러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의 해결로 해결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법정 안에 계속 나의 삶의 문제를 떠올려 놓지만,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을 토닥여 보기도 합니다.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니, 남들도 그런 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자기의 지난 흑역사에 양심을 도닥여버리지만 또다시 일어나는 자신의 죄책감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진통제를 맞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에게 과연 이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치 죄책감과 수치심은 빚을 진 채무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빚진 사람이 아무리 탕감을 다 내가 스스로 난 이제부터 빚이 없어 라고 말을 한들 여러분 빚을 진 자가 그렇게 선언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빚을 준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다 돈을 갚으면 이제는 당신이 다 빚 갚았습니다. 선언해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서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걸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당신 나에게 빚진 거 없어 라고 선언할 때 빚은 탕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의 죄와 수치심의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흑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내 쪽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삶의 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것에 있어 자유함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 여러분 영화 미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반복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 노예 상인이었던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원주민들인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로드리고가 어느 날 자기 동생과의 결투 속에 동생을, 친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맙니다. 이 죄책감에 로드리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방탕하고 방황하며 힘들어하다가 예수의 선교사들의 권유로 그는 이 죄를 씻을 길을 찾다가 이 선교사들이 원주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로드리고는 이게 참여의 기회라 생각하고 그 선교사들을 따라 원주민이 거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높은 폭포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 이 길을 이 노예 상인 로드리고는 자신이 지난날 범죄했던 도구, 칼과 갑옷과 투구와 그 장비들을 그렇게 끈으로 똘똘 묶어가지고 그걸 자기 몸에 묶은 다음에 그걸 메고서 그 높은 폭포숲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장면이 매우 압도적이죠. 그래서 로드리고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목에 그 끈을 맨 채로 그 갑옷과 투구와 칼을 질질질질 몸에 달고 끌고서 마침내 그 폭포수 정상에 올랐는데 그때 원주민 하나가 칼을 들이매며 이 로드리고의 목을 노립니다. 아마 이때 로드리고는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죽자. 여기서 죽고 내 죄를 씻자라는 생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는 아마도 죽을 각오도 했을 거예요. 왜? 이들은 지난날 내가 팔아먹던 노예들이었거든요. 범죄했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나를 칼로 죽이려는데 내가 죽자 그런 마음을 가졌을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순간 반전이 일어나죠. 이 로드리고에게 칼을 들이대던 이 원주민이 갑자기 칼을 다른 쪽으로 돌려 그의 목에 매여 있는 그 무거운 갑옷과 칼과 투구를 싸고 있는 끈을 끊어내버립니다. 그러자 그 끈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 저 아래 폭포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로드리고는 통곡하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웁니다. 그에게 자유가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러분, 그는 진정으로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죽이며 그렇게 했던 그들이, 그 원주민들이

자기의 짐덩어리, 죄악의 덩어리를 끊어내주는 순간에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들이 용서해 주는 것이 그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죄책감 속에서 뉘우치고 살았어도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이길 수 없었지만 그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인 그 원주민이 칼로 목에 매여 있는 그 고통의 끈을 끊어버렸을 때 로드리고는 자유함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해쳤던 그분, 우리가 죄악의 칼로 찔렀던 그분, 우리가 죄악의 마음으로 씌웠던 그 안에 무엇이 가시관, 창, 이 모든 죄악들로 죽였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의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죄악의 끈을 끊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포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의 선언을 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기록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새기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밭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떠한 것도 내 인생의 흑역사 작은 것 하나도 지어낼 수 없는 우리 존재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고 사죄함을 받은 그 은혜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의 빛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흑역사의 과거와 나와 화해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거의 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제자들 앞에, 도마 앞에 찾아왔을 때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 부활하신 몸에 십자가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셨을까요? 부활하신 몸이니 그 모든 상처의 흔적을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창자국, 못자국을 가지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사죄함의 은총은 우리의 죄의 상처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상처가 다시는 패배의 기록이 아닌, 여러분 어쩌면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그 상처는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받아야 되는 십자가형의 상처이기에 매우 부끄럽고 창피한 그러한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상처, 그것이 예수님에게 몸에 담겨진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를 치우셔야죠. 그러나 그 상처를 남기신 채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은혜는 나의 지난 과거의 상처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아픈 상처가 아픔의 상처가 아니라 고난의 상처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깨끗해진 하나님의 은혜의 상처가 되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사주의 은혜를 입은 증거가 되게 하시니 오늘 내 삶의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지난날 부끄러웠던 내 인생의 흑역사가 이제는 그것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간증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생각도 하기 싫은 상처의 아픔들이 이제는 사주의 은혜의 기쁨 때문에 그게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게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은 딱 한 가지로 갑니다. 죽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늘 그들을 조명할 때마다 예수님께 범한 범죄의 크기는 거의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끝의 모습이 달라진 것에 우리는 기억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의 길은 바로 가룟 유다의 길인 것입니다. 스스로 죽거나 누군가를 죽이려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사울왕의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울왕,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그 과거를 가지고 그 흑역사를 지워내지 못한 채 악한 영에 끌려 늘 괴롭게 다윗을 향하여 창을 겨누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사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모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스스로 자멸해가고 죽어버리는 인생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 죽음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죽어가는 인생, 또는 누군가를 죽이려다 끝나는 인생,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가 돌아서 회개하고 사주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9절로 10절에 육지에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현장, 그것이 흑역사요, 감추고 싶은 역사라면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한다든가 그 사건의 현장을 기억하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숯불이 피어있는 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배신하던 자리였거든요. 그러나 아마 그 이후로 숯불이 피어진 곳만 보면 그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왔고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를 만나고 계실까요? 너 그때 일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걸까요? 숯불을 피우는 예수님, 베드로를 초청하며 너가 잡은 고기 가져와라. 우리 같이 먹자. 떡을 구워 같이 먹자. 그에게 청합니다. 그가 그 떡이 들어갔겠습니까? 그가 그 고기가 입에 씹혔겠습니까? 저 숯불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모든 부끄러움이 얼마나 기억났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주님 이곳에서 나를 만나시는 걸까?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주의 은혜는 죄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심은 피하여 숨게 하여 더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우리 주님의 사주의 은혜의 방법은 정면을 돌파하게 합니다. 피하지 않게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너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연달아 세 번을 물으실 때 베드로는 한 번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대답하지 못할 만큼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너가 넘어졌던 자리, 너가 지우고 싶은 그 흑역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흑역사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실패의 자리가 너의 고통,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베드로는 순교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 베드로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죄악을 숨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앞에서 삶의 사건이

안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그가 피하고 숨었다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 베드로의 길을 가는 건 정확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흉악한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전한 예수님의 사주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흑역사 앞에 회개하고 뉘우쳤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이 나를 사죄하고 용서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결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니라. 이 위대한 선언이 바울의 사죄의 은총의 기쁨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는 그 죄악에 대해서 나는 살아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악의 범주 앞에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이 죽음의 선언,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 위대한 선언이 그의 삶에 있었고 그 선언같이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죄의 낱낱이 과거의 역사를 말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부끄러웠던 일세.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요 대장이라고 말했을 만큼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겠죠. 여러분, 그것이 그의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 죽었다. 어느 여인이 가늠하여 현장에 잡혔을 때 우리 예수님 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을 때 그 여인은 그때 죽은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없이 용서의 기쁨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나 용서받은 거야 그러고 여전히 그 범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주의 선언은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죄악과 흑역사에 대한 죽음의 선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선언, 나는 더 이상 내가 범한 그 죄악 가운데 다시 살지 않으리라는 이 결단, 넘어질지라도 이 고백과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죄의 사죄함의 은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다시 한번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주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 안에 위대한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 죄악된 내 모습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삶, 그 삶이 이제는 나의 간증이 되어 주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었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삶인 것입니다. 로드리고의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은 그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준 한 원주민의 죄의 선언. 여러분, 그가 그에게 묶여져 있는 끈을 끊어줄 때, 그가 자유함을 느꼈을 때 그는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사주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게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이가 될 수 있지만 지금도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의 흑역사와 죄악 앞에 여러 밤들을 고뇌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로드리게 묶여져 있는 끈을 끊었던 그 원주민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사주의 은총을 경험했던

0: 그 원주민의 손끝이 죄악에 허덕이든 고뇌하든 로드리기에 묶여져 있는 끈을 끊어내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일어나 부활의 은혜로 사주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사주함의 기쁨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형제들에게 묶여있는 그 흑역사와 죄악의 끈을 끊어내줄 수 있는 복음과 은혜의 손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 도와달라고 했더니 두 배에 채우고 잠기게 됩니다. 밤이 새는 수고에도 잡은 것이 없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더 무한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 영광을 부어주셨고요. 병을 고쳐달라는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까지 선물하셨습니다. 오빠의 병고침을 원하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 축복의 그릇과 같은데요. 복을 구했다면 복을 받을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는 말이 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말 속에 믿음이 보여지고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과 생각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먼저 품으십시오. 믿음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간직되고 생각은 말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큰 그림을 다 알고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야만 만족해하지만 하나님은 조각을 다 보지 못해도 다 맞추지 못했더라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그런 믿음을 맹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은혜로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믿음이 결코 근거 없는 붙들미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에 근거한 확신이라는 것을 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실 뿐이십니다. 혹 그 필요가 우리가 바라는 형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그날 우리는 완성된 작품을 보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려오셨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절망을 삼켜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다니엘 제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1: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차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0: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0: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솔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제2장 느부갓네살

0: 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1: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0: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2: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1: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3: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1: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2: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0: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4: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0: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4: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0: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4: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0: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5: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0: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1: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4: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

0: 나첨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1: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2: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1: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0: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1: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0: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2: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0: 느부갓네살 왕이 누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을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0: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4: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5: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0: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3: 그 불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0: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3: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지라.
0: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무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3: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5: 왕이여, 옳소이다.
3: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0: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3: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라,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0: 하매 사드락과 메삭

0: 총독과 아벤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인형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1: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0: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제4장.
2: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1: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의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3: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통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야.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이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1: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0: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1: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0: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2: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0: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3: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0: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0: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브를 함께 하셨습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이 하루도 사랑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목숨,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기프티드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들려드렸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랑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두 곡의 영어 찬양 이어드립니다. 리미 오웬스가 부른 You Shall Love the Lord,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그리고 스콧 웨슬리 브라운입니다. I am not religious, I just love the Lord. 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두 곡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신나는 스콧 웨슬리 브라운의 I am not religious, I just love the Lord. 그리고 리미 오웬스가 불렀습니다. You shall love the Lord.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시편 71편 5절 말씀입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앱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행복, 그리고 왕현의 주 사랑을 따라 들려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야 61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에 복을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삶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만 붙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온 기장의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주님 나를 택하사 올레이선스 경배와 찬양의 라이브 시랑 함께 들으셨고요. 나무엔의 주 예수 대문밖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기억하면서 찬양 세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김명식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세 곡은요, 이브트 마리의 나의 부르심,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 편곡,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과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리버 미니스트리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찬양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다마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듣고 오셨고요. 2672번님께서도 이 방송 함께해 주셨고요. 매일 극동방송 들으며 너무 감사하시다고요. 나 기뻐하리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애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샵9330 문자메시지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2672번님께서 신청해주신 나 기뻐하리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도 귀한 찬양들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프랑스를 구하라. 1429년 잔다르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간에 100년 전쟁이 있던 때인데요. 전쟁은 프랑스의 발루아 왕가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잔다르크는 프랑스 동네미 지역의 소장농의 딸이었고 16살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샤를 황태자를 찾아가 싸움터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참전하게 돼 오르레앙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쳐서 풍전 등화였던 프랑스를 구원했다고 하는데요. 잔다르크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프랑스는 100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많은 영토를 영국에 내주게 될 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섬김을 또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7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망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직접 오신 분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밤 그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마이클 카드가 부른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대단한 해결책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편이야. 뭐 그런 말 한마디가 아닐까.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힘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다 없애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셨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 앞에 계시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히스플랜의 새 힘어들이, 텐트메이커스의 주님 하늘문을 열어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잊고 있다가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아 하나님 어디 계셔요 라고 이렇게 막 찾곤 합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동안에도 이미 곁에 계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변하지 않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바쁘게 지나오셨다면 그분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내 노래는 예배, 오벳의 하나님 내 삶에,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For that little child with no father, for that man with no place to stay, for that little boy living with AIDS, here's my shoulder.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원래 영국의 부잣집 자세이고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크리켓 선수로 국가대표를 할 만큼 유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신앙과 구제에 쏟아부으면서 중국 선교사로 떠나기로 대결단을 내리고요. 중국으로 떠났고 또 노년엔 아프리카에 아무도 선교사로 가지 않는단 말을 듣고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며 복음을 전한 찰스 스터드의 유명한 말, 유언이 있는데요. 일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느 날 두 줄짜리 금언을 낳아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버지여 심

공허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나같이 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슬프며 나같이 행복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겁쟁이로서 나같이 담대한

사명의 길 박주옥 목사님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에레즈의 사나 주구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이 명언을 듣고 나서 저는 깊은 묵상에 빠졌는데요. 이 찰스 스터드의 말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나는 고백하리. 주님 위해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로마서 14장 8절 그 다음 구절인 9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그 사명의 길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길 나 혼자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 꼭 붙잡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내 손 잡아주신 그 주님의 손 꼭 붙잡자고요. 놓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함께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메리 제인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데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요.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상황들이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나의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처지를 모르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도 한숨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요, 내가 주를 위해 한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억울한 상황을 속히 풀어주시며 마침내는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 힘내자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에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이규현 목사는 자신의 책 영에 속한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은 순례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기에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자랑이 가득한 화려한 도시보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머물 곳입니다. 때문에 즐거운 망명자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세상에 물든 때를 날마다 벗겨내고 성화에 이르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또 섬김과 전도의 길목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렇게 그분과 교제함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이번에 죽게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띄워드리고요. 여사 하은의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멀스미의 러브업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서화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 윌슨의 My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의 묘미는 바로 지고 있다가 단숨에 역전해서 이기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지만 지고 있는 팀이면 이기기 위해서 투지가 더 불타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정말 큰 능력이 발휘가 돼서 또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지쳐 있고 뭔가 내 삶은 더 암울해져만 가고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역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분명 이전보다 낫게, 더 좋게,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되시지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전해드렸어요. 뒤처진 것 같은 그런 패배의 의식이 참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더 암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저는 항상 역전을 꿈꾸고 뭔가 더 승리할 수 있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꿈꾸지만 현실을 보면 그러지 못할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음을 알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신뢰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 주님

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지금 그대로인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하지만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역전의 하나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북녘 땅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역전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방송가 중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역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 은혜의 사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북한군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시다가 우리나라로 귀순하신 후에 목회자로 헌신하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자세한 한반도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북한 관련된 소식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잠시 후에 이수봉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0: 김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북한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극빈한 나라 중에 하나,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나라가 북한 땅이고, 우리 북한 동포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던져졌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가을철이 되면 국가에서 다 뺏어가고 군량미로 실어가서, 정작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그 농산물을 가져갈 수 없는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일을 해도 국가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는 쌀 한 키로도 살 수 없는 노동 착취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장사를 하거나 무엇을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전부나 감찰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대부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가야 되는지, 1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혀야 하는지 조차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북한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 좀 벌겠다고 하면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고, 중국에 가면 비법 월경했다고 잡아가고,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하면 총살시키는 가장 폭력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일상적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자기 백성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가장 독재적인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2,4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정말 피투성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남한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장장 70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 백성을 버리셨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먼저 고쳐주기 이전에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았다,

0: 너희의 그 피투성이 같은 삶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하는 사람은 상처 있고 피투성이와 같은, 어쩌면 북한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피투성이와 같은 삶,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주민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생명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살아있으라.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살아서 통일의 그날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아, 하나님께 소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북한 땅의 2,400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지역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저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두 번째 구축함을 진수했죠. 이름이 강건함인데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배의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 핵무경 강화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해온 북한으로서 미국 본토도 겨냥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전력 확보를 의미하거나 이 배를 통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도 운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이뤄진 북한 두 번째 구축함 진수식과 핵무력 강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분석해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이 두 번째 구축함 강건호를 취역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통일신문이 7일 보도했는데요.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의 두 번째 함인 강건호의 취역식을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예.
2: 강건호는 올 6월 말 서해 함대에 실전 배치된 최연호와 함급과 무기 체계가 동일합니다.
0: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건호 취역식에서 대단한 발언을 쏟아냈죠.
2: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직접 참석해서 강건호는 조선의 자존심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8개월 뒤 해군 핵무력 강화를 위한 중대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0: 네.
2: 전략핵 잠수함 진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런 이번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2: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군사력 과시를 넘어서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불릴 수 있습니다.
0: 네.
2: 지난해 12월 이미 전략핵 잠수함 SSBN의 선체를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0: 네.
2: 이것을 내년 5월쯤에 본격적으로 진수할 가능성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0: 네.
2: 이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전력 확보를 의미합니다.
0: 예. 그렇다면 이번 강건호의 실전 배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군요.
2: 맞습니다. 강건호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0: 예.
2: 지난 6월 서해함대에 배치된 최연호와 같은 급인데 동서해를 아우르는 해상 핵전력 구축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경제력과 기술력만으로 이런 대형 전력을 조기 배치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라고 보고 계신데 김 위원장이 적이 무력

0: 압력을 사용한다면 가장 치명적인 힘을 명령하겠다라고 발언한 것도 눈에 띄거든요. 강경한 메시지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이 메시지는요. 미국과 한국의 핵 자산이 한반도 근해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아, 동시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 수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고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0: 예. 자, 추역식에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등장한 것도 화제가 됐는데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주애가 김 위원장과 나란히 갑판에 선 모습은요. 후계 구도와 세습 권력을 은연중에 과신 행보로 읽힙니다.
0: 예.
1: 북한 정권 수립 이일을 앞두고 가족을 동반하는 것은 체제 결속을 강조하는 정치적 연출로 볼 수 있습니다.
0: 예. 자, 북한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추역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추역은 북한 해군 전략이 단순한 연방 방어에서 벗어나 SLBM, 전략순항미사일, 핵잠수함 등 전략적 타격군으로 전원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 예.
1: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의 압박 속에서 북한에게 고급 군사기술을 넘겨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0: 네.
1: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넘어서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 지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1: 세 번째로는요. 이번에 주목하는 것은 강건호의 취업보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8개월 뒤 해군 핵무력 강화를 위한 중대 계획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중대 계획이 북한판 전략 핵 잠수함 진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특히 작년 12월 SSBN 전략 핵 잠수함이 거의 완성된 선체를 선 모인 북한이 이 내년 5월 달에 본격적인 진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0: 예.
1: 북한판 SSBN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10기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0: 예.
1: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북미 대화를 제안하는 가운데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이어서 전략 핵 잠수함 공개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면 철회에 대한 압박을 재차 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0: 예.
1: 네 번째로는요. 전략핵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인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로는 미국 근해까지 북한의 잠수함이 가서 SLBM으로 핵 공격을 미국 본토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1: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한다면 북한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비할 수 있는데 미국 근해에서 잠수함에서 공격을 하면 대비할 시간이 없이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0: 그렇죠.
1: 두 번째 무서운 이유는요. 북한이 핵 공격을 받아서 무력화되었다라고 할 상황을 가정해 보면 북한이 무력화된 상황에서도 핵 잠수함은 바다 속에 살아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2차로 보급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거죠.
0: 예.
1: 따라서 북한은 핵 공격 능력 강화에서부터 체제 생존 보장 카드까지 갖추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0: 예.
1: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2019년 하노이 회담까지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발사수단을 모두 갖추고 점점 더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0: 예.
1: 협상하기 더 어려운 상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양쪽, 그러니까 태평양과 대서양을 양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0: 네.
1: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외에 특별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진척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0: 예.
1: 앞으로 북한과 협상은 더 쉬워질 가능성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아마 북한의 이런 수위가 센 발언을 미국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0: 또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은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1: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최현호와 강건호 구축함 추격에 이어 전략핵 잠수함까지 무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국가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북한이 가난하고 약한 나라지만 다르기 쉬운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깨닫고 북한과 협상에 좀더 진지하게 임하게 하시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남북한이 무기체계를 쌍방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오늘도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진수 과정에서 좌초됐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를 추격시키고 동해에 배치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의회 의장이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의 더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러시아가 소련군 병사가 일본 황실에 국화 문장이 새겨진 표석을 부수는 대형 동상을 세우면서 쿠릴 열도 문제로 악화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 단속과 반입 경로 차단으로 공급이 급감하면서 기기 한 대 가격이 해산의 단층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3만 5천 위안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휘발유와 경유 등의 불법 유통과 암거래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연루된 간부에게 재산 몰수까지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중국 마스터스 선수권 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우승하며 세계 선수권에 이어 6개 대회 연속 무실세트 우승과 3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가족들이 장례 의식까지 시작했던 64세 여성이 매몰된 주택에서 실종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에 한국의 거리가 공식 지정돼 2022년 서울의 거리에 이어 칠레에서 두 번째 한국 관련 명칭의 거리가 탄생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저 소식은 서울신문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진수 과정에서 좌초됐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를 공식 추격시키고 동해에 배치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원산항에서 열린 추격식에 부인 리설주, 딸 주혜와 함께 참석했는데요.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 과정에서 선체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22일 만에 인양됐으며 당시 해군과 조선소 관계자 상당수가 파면되거나 처벌받았습니다. 이후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이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고 이번에 공식 추격시키면서 실전 배치에 들어갔는데요. 김 위원장은 강건호를 경제와 국방, 과학기술력의 집합체이자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곳이 동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건호를 동해 해상 무력 집단에 배치하고 동해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며 이를 적들을 향한 경고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되고 있다며 해상과 수중에서 핵 전투 체계를 운용할 뜻을 내비쳤고 해군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8개월 뒤 이를 다시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같은 5,000톤급인 최연호를 서해 함대에 배치한 바 있어 군 당국은 강건호의 동해 배치와 북한이 예고한 추가 해군력 강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을 향해 보복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단장을 맡아

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최근 이란이 미군 기지에 가한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쿠릴 열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이 이번에는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이 새겨진 동상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일 하바롭스크 아무르 강변에 높이 15m의 소련군 병사가 소총 개머리판으로 대일본 제국 경계라고 쓰인 국화 문장 표석을 깨뜨리는 모습에 대일본 전승 기념 동상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문장이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현재도 황실이 사용하는 문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일본을 상징하는 문장을 파괴하는 기념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거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이투루프 섬을 예고 없이 방문하면서 이미 강하게 충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강력히 항의하자 러시아는 주로 일본 대사를 초치했고,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일 관계 악화에 대해 100% 일본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재의 엄중한 양국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됐다며 반박했는데요. 최근 중국도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신형 군국주의라고 비판하며 러시아 북한과 대일 비난에 보조를 맞추고 있어 러일 갈등이 동북아의 중러와 미일 간 대립 구도와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 가격이 크게 올라 기기 한 대가 집한채 값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에서 중국 휴대전화는 최근 최소 3만 5천 위안, 우리 돈약 715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만 위안 이상 오른 것으로 해산에서는 단층집 한 채를 살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 휴대전화를 내부 정보 유출과 외부 정보 유입의 통로로 보고 국경 지역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개인 밀수가 사실상 차단된 데 이어 최근에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던 비공식 밀수까지 어려워지면서 기기 공급량이 더욱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단속에 발각될 위기에 처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기존 기기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과 연락해야 하는 송금 브로커들에게는 여전히 돈벌이의 필수적인 수단이어서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위험과 기기 가격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일도 줄고, 송금 브로커들도 거래 상대와 금액 등을 따져 한층 조심스럽게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연료가 국가 유통망을 벗어나 암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지난달 27일 간부들의 뇌물수수와 비사회주의적 행태를 뿌리 뽑으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하달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반입된 액화가스와 휘발유, 경유 등이 일부 간부들의 비호 아래 평양과 지방의 개인 사택이나 밀매상에게 흘러들어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인민위원회와 안전기관이 합동 단속조를 꾸려 국가 유통망 밖으로 빠져나간 연료를 찾아 전량 회수해 국고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연료 유출과 암 거래에 개입한 간부는 지위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하고 재산까지 몰수한다는 방침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평안남도에서는 유류 저장 시설과 운송망, 시장 주변의 연료 판매, 보관자들을 대상으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러시아산 연료가 지방의 차량 운행과 장마당 물류를 떠받쳐온 만큼 대대적인 회수가 지방 경제와 생계에 타격을 줄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중국 마스터스 정상에 오르며 국제대회 두개 대회 연속 무실 세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안세영은 지난 6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결승에서 세계 랭킹 9위인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를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1게임을 21대 17로 가져온 안세영은 이

게임에서는 초반부터 8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상대를 압도해 21대 6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앞서 준결승에서도 세계 랭킹 3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43분 만에 2대 0으로 제압했는데요. 이번 대회 32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으면서 지난달 세계선수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무실세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마스터스에서는 3년 연속 우승했고 단체전을 포함해 올 시즌 10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 전용 오픈 결승에서 중국의 왕지에게 패한 이후에는 33연승을 이어가며 올 시즌 49승 1패 승률 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야마구치와 미야자키를 잇따라 꺾으며 금메달 전망을 더욱 밝게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돼 가족들이 장례의식까지 시작했던 64세 여성이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찬디카 슈레스타는 지난달 26일 네팔 보테코시강 유역을 휩쓴 대홍수 당시 가족 4명과 함께 실종됐는데요. 가족들은 실종 8일자가 되자 생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신 대신 힌두교 의식에 사용하는 풀로 인형을 만들어 장례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도로 재건 작업에 투입된 네팔 무장경찰대가 매몰된 주택 부근을 지나던 중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조대는 이전에도 같은 지점을 수색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홍수로 건물 전체가 약 100m나 빌려나 3개층 반이 완전히 매몰되고 4층도 절반가량 진흙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부서진 창문을 통해 진흙 속으로 들어가 슈레스타를 발견했고 그는 군 헬리콥터를 통해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생환으로 아직 매몰된 주택이나 터널에 갇혀있는 다른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다시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남미의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에 한국의 거리가 공식적으로 생겼습니다. 주 칠레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산티아고 레콜레타구 파트로나토 지역 일부 구간이 한국의 거리로 명명돼 지난 4일에 현지에서 공식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파트로나토는 한국 식당과 마트 등이 밀집돼 있는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이자 칠레 한인 동포사회의 경제생활 중심지입니다. 이번 한국의 거리는 한칠레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2022년에 지정된 서울의 거리에 이어 칠레에서 한국 관련 명칭이 공식 부여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학재 주 칠레 대사는 한국의 거리가 반세기 가까이 현지에서 땀 흘려온 동포사회가 스스로 얻어낸 이름이라며 2028년 한인이민 50주년 앞두고 동포들의 자부심이자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1: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면 발견과 발명이 시작됩니다. 과학자는 당연한 것에서 법칙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죠. 그리고 신앙인은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이 새벽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이 허락됩니다. 당연해서 지나치고 소홀히 여겼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요.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참 아름다워라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의 앨범 가운데 찬송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당연하고 사소해 보였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가장 선한 그 길 위를 걷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계속해서 트루바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 찬양하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영어 성경에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런 찬송이 있어요. 누가 참 나의 친구가 되시나.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런 친구 세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면 첫째로 나를 미국 데려다 공부시켜주신 사진 카라 파월은 정말 나의 좋은 친구고 선배인데 내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친구, 나 하나 바라보고 미국에서 가족, 친족, 부모 다 버리고 따라온 저희 집사람, 과연 내 친구. 세 번째 친구는 내가 어떠한 역경과 시련, 죽음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내 첫 번째 친구도 떠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친구도 떠나갈 수가 있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예수님, 내 죽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갈 친구 세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생명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친구 세 사람. 친구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나를 사랑하는 친구. 둘째, 나를 잊어버리는 친구. 셋째, 나를 미워하는 친구. 그 사람을 잘 모르거든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0: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그 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한테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그 우정은 구약 역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한 오늘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한 이후에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서울 바합창단이었고요. 주는 나의 친구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주 믿는 형제들 클래식화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전에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사역자 나무혜 씨의 목소리로 먼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후에는 매일 만나보는 북에선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오늘도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마주하며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나눌 그날을 꿈꾸면서 남한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또 새로운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봅니다. 오늘은 함경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 함께 하는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자매님.
1: 안녕하세요.
0: 지금 그렇게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이곳 남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도보라입니다.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겨울에도 정말 따뜻하게 몸을 입고 옷도 입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0: 네. 고향이 함경도 정확히 어디시죠?
1: 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0: 함경도 청진에서 이곳에 정착한 지 지금 그러면은 2개월 차가 됐다고 하셨는데
1: 네.
0: 거의 이제 뭐 초겨울에 오신 거예요.
1: 네.
0: 그러면은 북한에서 청진에서 계속 지내시다가 강을 건너신 거죠?
1: 네, 맞아요. 네.
0: 집사님의 기억 속에 고향 청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1: 우리 청진은 너무 좋아요. 바닷가 옆에거든요. 우리 청진이. 그 바닷가 거기 가면 엄청 좋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 고향을 이렇게 그려볼 때 그 바닷가 그 모습 네, 너무 그려보여요. 네.
0: 어디 바다에서 물놀이도 자주 하게 되셨어요. 해변가에 또 사시면서 지냈던 청진에서 그럼 몇 살 때까지 계셨던 거예요?
1: 저 25살 때, 25살까지 살고
0: 네. 중국이나 어디 이제 삼국에서 머물다가 오신 거예요?
1: 네, 중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네.
0: 중국에 그럼 한 10년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1: 중국에서만 27년 살았어요.
0: 처음에 그렇게 강을 건너시리라 결단한 게 그럼 25살쯤이면은 뭔가 이제 사회에 막 나와서
1: 네, 맞아요.
0: 북한 사회에 나와서 군대 갈 수도 있고 장마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1: 맞아요.
0: 여러 기로들이 또 있을 텐데
1: 맞아요.
0: 어떻게 중국에 건너가고자 결단하신 거예요?
1: 그때 95년도 그 고난 행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때 또 집에 아빠 엄마 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장사하면서리 또 장사도 안 됐고 이래가지고 저 아빠 엄마한테도 이야기는 안 하고 언니한테도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한 일해가지고 근데 중국 돈 벌어가지고 오면은 우리 북한에서 사람 엄청 주고 큰 돈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다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내가 벌어가지고 올게 이래가지고 제가 건너갔거든요. 강을 건넜어요. 네.
0: 뭔가 돈을 좀 더 벌어서
1: 네.
0: 가족의 경제 보탬이 네, 되고자
1: 네,
0: 하고
1: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신매매로 이렇게 다 제가 파는 거죠. 중국에서.
0: 그럼 부모님과 인사를 네, 따로 못하시고 건너가신
1: 네.
0: 거예요?
1: 네.
0: 그럼 중국에서는 어느 쪽에 사셨어요?
1: 중국 길림 창춘 쪽에.
0: 네. 거기서는 그럼 같은 고향 분들이 몇 계시긴 하셨나요?
1: 처음에는 한 몇 년 거기서 98년도 갈 때는 엄청 많았어요.
0: 네.
1: 예.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그 잡아다가 북한으로 후송하고 이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서 정착 못하고 또 다른 데 또 팔려가기도 하고 또 북한으로 후송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진 거지.
0: 북송될 때마다 또 중국에서 그렇게 지내셨던 분들이 굉장히 또 긴장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1: 맞아요.
0: 하셨는데
1: 항상 그저 마음 조이고 정말 사는 것이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띵띵띵 차 소리만 나도 무서워가지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어찌도 아니고 그저 신발도 안 신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중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0: 네.
1: 중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배웠어요.
0: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회화가 가능하신 거죠?
1: 네.
0: 27년 동안 거기에 계셨으면은 자유롭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1: 네.
0: 어떻게 안부 인사라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1: 你好，我是杜博拉，我是朝鲜来的。今天我们这。这个话听到你们都能得到祝福，得到许多恩典吧，感谢你。
0: 뭐라고 하신 건가요？
1: 안녕하세요저는두보라입니다저는북한에서온두보라입니다

0: 우리 자매님의 집사님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꼭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에서 20여 년을 계실 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을까요? 왜냐면은 정착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중국에서 이렇게 그 저를 팔았잖아요. 팔아가지고 중국에 온지 3일 만에 하나님 복음을 받았어요. 이것도 말 이야기 하자면 좀 긴데, 제가 처음 집에 이렇게 팔려왔을 때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뭐 사람 팔고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온거또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 사람들 따라가면은 일자리 있다 이래가지고 같이 따라왔는데, 정작 그 집에 도착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눈치란 게 있잖아요. 눈치도 보면 이게 지금 뭐 일하는 덴지 일하는 안 덴지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거 눈치톡 보고, 아, 이게 일하는 집 아니구나, 그거 지금 느꼈어요. 근데 그 밤에 잘 때도 어떤 남자하고 같이 그한 방에 지금 여기서 같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일하는 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제가 안 잤어요. 3일 동안 그 집에서 이렇게 그 사람, 그 남자하고 같이 제가 그 방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자라 하는데, 제가 안 자고 어찌다 안 보고 이그 이불로, 이불 제 몸을 질득 감고 그 속에 제가 3일 동안 그렇게 꽃박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아, 이안 되겠다. 말도 안 통하지 하니까, 그래도 조선 분을 청해가지고 온게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0: 그분이 오신 거예요.
1: 네,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 번역해달라고. 난 중국말 모르니까, 이 사람들도 조선말 모르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조선분을 청해가지고 온게 지금 그분이, 예수 믿는 그분이시에요. 저는 그때는 뭐 예수가 뭐인지, 하나님이 뭐인지 몰랐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이 집에 팔려온 며느리다. 이 집에서 돈을 주고 너를 싸가서 온 거야. 라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왕 이 집에서 온거 먼저 중국말부터 먼저 배우고, 먼저 배우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또 왔어요. 한 3일 연거푸 왔어요. 저 몰라. 그 다음날에 왔는데, 최고 그때는 그때 옛날 책은 신약, 그때는 뭐 신약인지 구약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반지 신약, 구약, 하여 찬송 책 이렇게 세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보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이 책을 보고 이게 하나님 책인데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너를 도와주고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는 할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그 6장 말씀, 그 주기도문 저한테 제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주기도문이지만 이게 기도다. 이걸 매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기도란 것도 모르고 그 어머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제가 매일 이렇게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그 집에서 한석달 있었어요. 석달 있는 동안 그 성경을 제가 다 봤어요. 다 읽었어요.
0: 일독하신
1: 구약,
0: 거예요.
1: 석달 만에
0: 세상에.
1: 다 읽고 나서 공화국이 찍어 쳐들어온 거예요. 또그 집에서 저 잡을라, 북한 사람이 왔다고. 그 동네에서 아마 지금 누가 고사질 했는가 봐요.
0: 신고했군요.
1: 네, 우리가 신고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공안국에서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근데 그 주변은 다 지금 조선족, 그 처음 오는 사람이 지금 조선족이더라고요. 조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그 책을 그 책상 위에다 놨는데, 아, 왜 이런 걸 믿느냐고 하면서 그 책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거기서 성경 책을 읽고, 그리고 후에 내가 이 집에서 지금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달아났어요, 그 집에서.
0: 근데 그때 공안이 쳐들어왔을 때 집사님을 데리고 가진 않았나 봐요.
1: 제가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또돈 주고 저를 지금 꺼내왔어요. 돈
0: 그러셨구나.
1: 주고 꺼내왔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집이. 그때만 해도, 돈으로

0: 일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고 벌금 내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꺼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게서 못 산다. 근데 남자가 저보다 6살 아래고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제가 거기 지금 눈에 안 차는가 봐요. 그때도 나이 어렸고 하니까 네, 왜 지금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달아났댔어요. 달아나다가도 잡혔어요. 그 집에서 잡혀다가 또 썩어지게 그 가죽핵지로 또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아, 야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판게 우리 아들 아빠네 집에다 판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성경책도 없고 막 기도는 해야 되고 기도는 지금 했어.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정말 기도하면서리 정말 제일 인상이 남았던 게 요한복음 그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을 찍어 나사렛 그 죽은 나사렛을 찍어 다시 살리신 그아그 아, 그 살리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항상 그 말씀 놓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만이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게 정말 사람과의 그 부딪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과정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집에서 혼자 그것도 제가 혼자 가서 기도만 책도 없고 기도만 제가 한다는 것이 아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게 지금 지나 어렵더라고요. 내 그래 아 신자들도 나오는 신자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와서 같이 신앙하는 것이 거기 신앙입니다. 이러거든요. 네, 혼자서는 절대 나는 그 성경책만 볼수 있어 보고 기도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나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제가 그거 그때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때 그 과정이 엄청 많이 느꼈는데 지금 와서도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1: 그렇게 처음에는 북한에서 고난행군 시기에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떠난 목숨을 건 탈북의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은혜의 여정이지만 고난의 여정을 걸어오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임에 참그 고백들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그런 은혜의 간증들에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금 가게 된그 중국의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또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남한에 정착해서의 그 2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 차의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 완전한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드보라 자매님은 고향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옷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장 선한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을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그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계속해서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4장 15절과 24절부터

0: 25절까지를 본문으로 나는 어떤 별명의 신앙인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도행전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열두 사도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노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별명 붙여주실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별명은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 존엄을 무시하지 않는, 망치지 않는 별명을 붙여야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뭐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예, 홀이라도 덕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난삼아서 분위기를 좀 살린답시고 상대방의 장점이나 신체적인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 열악한 가정환경, 실수한 것을 빌미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수치감을 안겨주는 별명은 안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아휴 저 사람 눈이 작아가지고 와이사스 단추구멍 같아 이런 별명은 붙여주면 된다 안 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별명 붙여줘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고 그러면서 마침내 영광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별명 붙여주면서 성도교제 한다면 감사의 뿌리가 깊이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준비하려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과일나무 같은 것이 보통 나무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이 산소 그리고 수분 공급 혹은 그런 공간이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린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산소 같고 수분 같은 별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찾아봅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문제가 있었어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았던 다윗이었더라. 그래서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하는 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심한 문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현실이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지경에 있었지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서 이방인 선교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해결해서 마침내 사명 감당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결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뭔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게.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인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이런 문제 상황이 이렇게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사람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조건 빨리 해결되기만 하는 것을 되기만 기다리는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회개한다면 이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앞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라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노망이 들으셨는지 갑자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왕인데 그리고는 백성들 수세고 뭐 군인들 수세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 왑장군이 패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고집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구조사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백성이 7만 명 죽어나가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옵나니 주의 손으로 백성 말고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가문을 치소서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이 다윗이 이때 처음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하고 나서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내 회개합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10절에 저 말씀이 남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저게 10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5절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7만 명 죽이시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면 왜 재앙을 안 내리셔야 되는데 왜 재앙 내리셨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너무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건 너무 유치한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요즘 욥기서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다. 자, 옛날에는 화살에 독을 묻혀가지고 화살을 쐈잖아요. 그러면 전능자의 화살이 박혔어요. 그걸 뺐습니다. 화살을 뺐어요. 즉시 나요, 고통은 당분간 참아야 돼요. 고통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런 사고방식 속에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해요.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고 회개하면 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민수기 12장에 가면 질서를 어지럽혔던 누나 미리암이 한세시병에 걸려요. 그러자 모세는 생명의 은인임을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도는 들어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좋다, 모세 너의 기도 내가 들어주마. 단 죄 졌으면 최소한의 죄값은 치러야지. 그리고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그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도록 하십니다. 기도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의 과정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문제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 있다는 것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구해받아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기 위한 바람을 가진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분명히 믿죠?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마스터 키이신 예수님 믿는다면 현재 내게 있는 고통,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 얼마든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근성 가져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대로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믿음 생활의 로드맵 따라 한번 가보세요. 문제 해결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동신교회 다니는 아무개 저 사람은 문제 있어도 시간 지나면 꼭 해결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 문제 있잖아.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전능자의 도우심으로 모든 거 원상회복시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앞에 뭔가 무너지잖아. 아유 다시 세운다니까.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는다면 감사의 뿌리는 더욱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은 둘째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니까는 이게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 재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예배 중요하게 생각한 줄 압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회복의 은총 입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시리즈로 보면 본문은 잘 안 나오는데 요엘 2장에 가면 이게 과정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은 죄악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려면 내 죄악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죄 짓고 뉘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죄 짓고 뉘우치는 겁니다. 왜? 자기 개선을 위해서, 발전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잘못하고 뉘우쳐요. 그런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예배 자리까지 이어져야 그게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주께서 혹시라는 말 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에게 가감도 있으면 안 돼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잘못했다고 주님 이내 용서하시는 줄 압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제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이제 모든 죄악 싹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협박하는 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다만 조금 전에 저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죄졌으니 죽어 마땅해요. 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오나 주의 인자하심 긍휼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사 다시 예비할 기회 주실는지 누가 알수 있겠느냐 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큰 코닥쳐요. 그러지 마세요. 죄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죄는 안 짓는 게 원칙이고 어쩔 수 없이 졌을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인자하심 자비하심 구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혹시 긍휼 베푸시사 예배하는 특권을 주실는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 다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신앙생활에 대한 기초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기초가 안돼 있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고 정성 기울여도 어느 순간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예배 제대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뻔한 겁니다. 예배 드려야 신앙생활이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이 예배가 바로 서면 믿음 생활 바로 서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예배를 해야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부터 회복되고, 그러니까는 해결하는 사람 다윗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래,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 멀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문제 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주님마저 멀리 떠나면, 예배마저 멀리 떠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길수록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힘들다고 예배 빠지고,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휴가 가겠다고 예배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등한시하면 신앙은 병들어 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별명이 붙었습니까? 아, 저분 진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야. 아이고, 저 사람 맡겨진 일에 열심 내는 성실한 사람이야. 물론 이런 별명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별명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놓치지 않고 기쁠 때도 예배하고 늘 교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예배가 살아야 믿음도 살고 믿음이 살아야 회복의 은총도 필요한 은총도 있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은 셋째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아,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곳이 아라우나 다장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장마당을 가진 아라우나 입장에서는 어느 날 우리나라의 최고의 절대 지존 소리 듣는 다윗 왕이 왕림한 겁니다.

이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폐하, 이 땅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소도 준비하고 번제드릴 나무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민족 7만 명이 죽어나간 마당에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 받아주고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니 진짜 고마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은 50세겔로 다장 마당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는 소를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직접 드립니다. 왜?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 누구 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어떻고 할머니가 어떻고 어머니 직분이 어떻고 그게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1대1 만나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기가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작은 헌신조차도 오병이어처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축복받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께 내 무엇인가를 바쳐야 합니다.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게 있어야 나죠. 내가 돈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은 바쳐서 이 시간 나왔잖아요. 바치는 게 있어야죠. 물질도 필요하면 물질 바쳐야지요. 재능도 필요하면 바쳐야지요. 바쳐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 우리를 바치면 그걸 열납하시고 나면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자자손손 복 주시는 겁니다. 과연 다윗도 그랬는지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이 그쳤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제사드렸던 예배했던 그 장소 아나우나 다장마당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명소가 됩니다. 왜?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인류 역사 최초의 성전인 에루살렘 성전 지은 곳이 어디예요? 조금 전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인류 역사 최초의 솔로몬 에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끔 하는 명분이 됩니다. 이 놀라운 복 받았을 때 다윗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백성들 7만 명 죽게 한 아주 못쓸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제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자자손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후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만 열심히 살다가 에이 놔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래 그러다가 여러분 후손들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나중에 잘못되면 그 책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왕면 여러분 까닭이나요 자자손손 복을 받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복을 보장해 주는 복이 바로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의 복 받아야 합니다. 물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복 받으십시오. 영향력 행사하는 복? 뭐가 나빠요? 좋지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받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재능 얻을 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 많이 주시고
어떤 사

0: 사람은 건강이 태생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도 훌륭했던 깔뱅이였지만은 50대에 종합병원 소리 듣다가 이 세상 빨리 마무리하고 갑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최상 최고의 복이 바로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건강해도 영원한 천국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생활하면 그 건강이 복입니까? 물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그 맛대로 살다가 그 물질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게 물질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도 물질도 권력도 자손의 복도 그때부터 영양가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름 예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왜?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아닌 말로 천천만만 뭐 양, 소, 바친들 하나님 여러분 예배 받으신다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잖아요. 앞서 나온 모든 별명을 이 총괄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천하 최고의 복은 예수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있는 복을 여러분이 귀한 줄 알고 좀 잘 활용해야 돼요. 예수님 있는 복 이걸 누려야 됩니다. 천상천하 최고의 복인 예수님 믿는 복 누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어떤 별명이 붙었습니까? 물론 사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존귀하고도 바람직한 별명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거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별명 갖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미혹합니다. 착당합니다. 문제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아휴, 내가 저 양반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게 되는데 저분은 힘들 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주셔도 자만하지 않고 늘 예배의 자리 지키는 분이야. 아이고 저분은 축복의 통로야. 이런 소리 듣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설교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네세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1: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0: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1: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0: 요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2: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과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나는 어떤 별명의 신앙인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전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오전까지 평안도와 함경북도, 황해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까지는 함경남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40mm, 평안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20mm, 황해도는 5에서 10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3도, 부산이 22도, 여수가 21도, 서울과 광주, 목포, 포항이 20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강릉, 대전, 대구가 18도, 평양과 춘천이 17도, 함흥 15도, 신의주 14도, 청진이 13도, 강계가 8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30도, 목포 29도, 여수와 제주가 28도, 대구와 부산이 27도, 서울과 대전, 포항이 26도, 춘천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24도, 강릉 23도, 신의주와 청진이 22도, 강계와 함흥이 20도, 해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최대 4m까지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과 위로 가운데 이 하루 이미 승리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서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며 주께 나아왔는데요.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햇빛과 공기처럼 말씀이 늘 내 곁에 계셔줌이, 그것도 거저 계셔줌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9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비치신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1절부터 13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3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시편 119편 121절 여기는 이제 16번째 알파벳 연입니다. 이제 아인이라고 하는 아인 그러면 이제 눈을 이야기합니다. 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눈에 관한 언급들이 있죠. 그래서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래서 내 눈, 이게 이제 I, 나이라고 하는 나의 눈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129절부터 이제 136절은 시편의 이제 17번째 알파벳인 폐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폐. 폐 하면은 입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이제 폐래 그러면 놀라움 뭐 이런 페타 그러면은 입을 열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시편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이제 121절에 이 아인 눈입니다. 눈.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사오니 이런 말이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 지금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시편에 기도하는 시편의 기자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방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압박을 주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제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 보통 이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유사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꼭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자, 보증하다라는 건 책임져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꼭 책임져 주시고 이 아라보라고 하는 이제 보증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제 헬라어가 알라본이라고 하는 보증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꼭 책임져 주셔서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죠. 성경에 따르면 시편에 따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볼 때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주 우스워 보인다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하나님이 뭐 꼭 있다고 그러냐? 그냥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이거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믿는 자의 중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특별히 123절에 내 눈이, 예, 드디어 이제 눈이 나오죠. 나의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쳤는데 이 억압자들의 핍박을 보느라고 지친 게 아니라 이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구원을 보고 주의 의로운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붙들고 사는 거 피곤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안 피곤하십니까? 생활에 습관이 되신 분들은 끄떡없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또 이 몸을 다시 추스려서 일으켜 세워서 새벽에 나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피곤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어서 꼭, 그래서 여러분, 그 1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우리 지난 어제 봤던 말씀인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 이게 참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데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말, 아,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이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종이라는 건 내가 단순히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뜻이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종. 나는 주님만 따른다는 거죠. 언약 백성입니다.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대로 우리 이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님의 율례들, 주의 뜻 마땅히 행할 바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도 갈팡질팡하죠. 그럴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든 그 법을 폐하기 위해 힘들고 애쓰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순금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금속이죠. 귀금속이죠. 자, 이런 것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바르게 여기지 않으면, 이게 바르게 여기는 건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기준이 안 되면 주의 법도들을 소홀히 여기기 쉽죠. 아니, 다 저렇게 하는데 굳이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도들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거짓 행위들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자기를 억압하는 많은 이 세력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키며 그들이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할까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인 129절부터 136절까지를 보면 여기는 이제 그 17번째 알파벳 연인 폐로부터 시작합니다. 폐는 이제 입이라는 말도 되고 또 여기서 나온 이제 동사 폐레라는 게 놀랍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죠. 자, 12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놀라움으로. 예. 펠라오트라는 단어인데, 이 페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놀랍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들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증거들이 놀랍다는 거죠.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건 뭐냐?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하합니다.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복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자,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자, 여기 연다. 이게 이제 패탁을 하는, 입을 열다라고 하는 또 이제 패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129절은 놀랍다로부터 시작하고요. 예, 패래. 그 다음부터 130절은 열다. 이 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명사로 이제 시작되기도 하지만 동사로 종종 시작을 하죠. 예. 예. 자,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열면, 입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방법이 뭐냐? 우직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직하게 붙드는 게 미련해 보이지만 결국은 제일 빠른 길이 된다는 것이죠.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 자 여기도 입이 나옵니다. 폐. 주님의 계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연다라는 건 마음을 연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계명들을 사모해서 받아먹는다. 이런 의미에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크다라는 것이죠.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 고난과 핍박이 있는 때에도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주님 내게 돌이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자, 여기 발걸음이라는 말도 폐로부터 시작되는 폐암이라는 단어인데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따라 살고 싶은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걸음을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을 우리 잠깐 보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기 신약시대에는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성취가 되죠. 자, 근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비슷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 안에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신약시대로 오면 그의 말씀을 붙드는 동시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134절에 말씀의 박해에서 나를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주변에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조건을 내세운다기보다 이게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구속의 역사의 이제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어디로 인도를 받느냐? 시내산으로 인도를 받죠.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킬 것을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의 이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막 몰아가는 상황인데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셔야

0: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열심히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가 아니고 구속해 주셔야 제가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호소입니다. 출애굽을 해주셔야 제가 시내산의 계명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저를 구속해 주셔야 제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셔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몸부림을 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궁극적인 소망과 목적은 뭐냐? 이 압박과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유와 목적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 나온다는 것이죠.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자,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이 또 이제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얼굴, 여기서 이제 얼굴로 시작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얼굴을 비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비춘다는 것이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럽니다. 자, 이 마음의 열망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13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제 시냇물이 이제 펠레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펠레그 하면은 이제 시냇물 이렇게 되는데 끝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자, 아니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법을 함부로 짓밟는 건 당연한데 그들이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내 눈에 눈물이 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이유는 그런 악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악인들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올곧게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만이 올곧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에 감동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더욱더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기도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의 놀라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명철로 찾아오시고 죄로 치닫는 발걸음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에 충실하며 주의 율례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작정만 하면 신기하게도 나의 걸음이 죄악에서 멀어집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나의 겉사람은 변한 것이 없지만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순간순간 나를 돕는 자로 계심을 여러분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또 감사하죠. 목상 가운데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조용히 결단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내 속마음을 보시고

되고 어느새 내 삶의 우울을 두르시며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이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멸시가 혼대서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의의가 되어주시고 즐거움이 되어주시마 약속하십니다. 비록 환란과 우환이 성도의 삶을 습격한다 해도 이 말씀만 우리 곁에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는 9월 9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 내 영혼의 햇빛이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문자 가능하신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귀하신 주여, 내손 잡으소서.

0: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을 때나 혹은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그나마 있었던 신앙의 근간마저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느낄 때일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내가 인내하며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길은 도저히 열릴 가능성조차 없고 애써 믿음을 붙들어도 현실은 그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작은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다림은 믿음이 아니라 나를 절망케 하는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이 됩니다. 이사야 40장은 여호와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 선포되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만 했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로된 이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낙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얘들아, 나는 피곤해하지 않는단다. 나는 지치지 않는단다. 나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단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어 계신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 어떤 누구도 그를 구해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흉흉한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를 번민케 하셔서 결국에는 요셉을 그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꿈을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도다 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아시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이란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철은 처음과 마지막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막혀있는 문 하나만 바라보면서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막혀있는 문 너머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지쳐서 그래서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환경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준비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기다림이란 더 이상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영어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울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이 시간 나누는 말씀 통해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받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노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2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끔 수고한 사람들의 떡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는 그렇게 먹고 편할 수도 있고 요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얼마 지나 그 열매를 계산할 때나 평가할 때는 수고한 자에게 열매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수고한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차려놓은 밥상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때그때 눈치껏해서 요령껏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자신들의 처세술인 줄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결국에 가서 수고한 자에게 안겨주십니다. 잠언 31장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땀 흘려 수고하며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마음가짐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에게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인간에게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20세기 심리학의 제일 중요한 발견은 사람의 마음가짐을 진단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면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의 원인을 마음과 정신을 연구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UCLA 의대의 정신의학과 연구교수인 제프리 슈워츠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두뇌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으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욱 깊이 인간의 근원이 되는 영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구주이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만이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소서. 인간의 근원이 되는 영성을 변화시켜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알고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하 크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테너 박인수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 번 시험받는 과정. 누구한테? 사탄한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못된 사탄한테 세 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 쉽사리 세계 물정에 흘러가기가 쉽고 누가 속상한 얘기를 하면은 화를 발칵 내고 배고프면 가난하면 부모를 원망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께서 그 못된 마귀 사탄에게 시험받는 3대 시험을 받았으면 나 같은 쩔장부는 100번, 200번, 300번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3대 시험을 마귀한테 받았는데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지금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했으니까 배가 고플 대로 고팠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탄이 만약, 만일, if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유혹도 진짜 더럽게 유혹하는 사탄이야. 첫째, 인류도에 어긋나는 유혹이에요. 만약 이미 부정을 하고 들어가는 사탄이요. 네가 만약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그거는 내 인격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무시하고 만약, 만일, if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요 40일 금식했으면은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음식에 환장될 정도로 그거를 알면서 본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시험을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넘어뜨릴 수가 있느냐. 어떤 마귀가 뭐라고 대답하냐. 마귀 여러 마리요. 수십 마리 마귀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성으로 장가도 안 들었어. 나이 30이요. 이성으로 유혹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야, 예수님은 그 이성을 떠난 사람이다. 암만 이쁜 여자를 갖다 둬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가지고 성공할 수 있냐. 저 사람이 지금 40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는데 모든 게 음식으로 보일 거다.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쓰러뜨려보자.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나라에 돌덩어리가 많아요. 내가 처음 이스라엘 가봤을 때 야, 꿀과 젖이 흐르는 나라니 얼마나 좋은 나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보니까 바위, 돌 그것만 보이지 나무 한 그루도 안 보이는 때가 있어. 야, 어디 여기가 꿀과 젖이 흐르느냐. 내가 살고 있는 목걸이 더 나은 것 같아.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온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기 돌덩어리가 많으니까 저거 떡으로 만드는 거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없을 거다. 문제가 없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그까지 돌덩어리 하나를 떡으로 만드는 건 조반 먹기 전이요. 그러한 분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이 자식아, 그거 내가 못할 줄 알아? 돌덩어리, 떡덩어리, 되어 달라, 땅, 땅. 그러면 그냥 떡이 그냥 뭐 계피떡 밑 붙인 게 뭐.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질 않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시련과 시험, 유혹과 외로움 여러 가지 등등에 겪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울면서 나요. 떠날 때도 울면서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거 없이 빨가슴 위로 오는 거예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을 물질적으로만 본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미국의 생화학자 돌프
빈더 박사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재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몸무게 70kg 되는 사람, 저요. 그 70kg의 사람을 물질로 환산한다면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이걸 다 환산해서 몸무게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사람이 낸 거예요. 2달러 98전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 원 정도 될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까불고 교만하면 야 너는 3불밖에 안 되는 놈인데 왜 까부느냐? 그럼 할 말이 없어. 그 돈 가지고 가마솥 치킨 볶은 거나 하나 사 먹을 정도, 피자 한 판 사 먹을 정도 내 몸무게에 모든 거 해서 따져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따진다면은 우리의 몸은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을 물질로만 보지 말고 인간에게는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우리에게는 귀한 영혼이 있어.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고 가치로 잴 수도 없는 영혼을 내가 가지고 있다. 정신. 요새 뭐 AI 가지고 난리 때리는데 나는 AI 그렇게 신뢰를 안 해요. 나는 그래. 왜? AI가 여기 다 적어놓은 거 그거 잘 알아맞히는데 AI가 내 정신, 내 영혼은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사람의 존엄성. 참 하나님을 섬길지도 알고 이웃을 사랑할지도 아는데 AI가 그거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영성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달러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10대는 배움이고 20대는 이성이고 연애를 언제 하는 거 아니에요? 10대에는 별로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20대 쫙 들었으면 이성에 관심이 있죠. 30대 생활이요.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하나?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마련하나?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나? 40대는 자유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여행도 가고. 50대 여가.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여가라. 애들 데리고 60대 자기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지, 병원 가지 말아야지. 70대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저 자식들이 언제 찾아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80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90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나이도 샤워를 할 수 있다. 내가 이 나이도 운동할 수 있다. 내가 이 나이도 맛있는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다. 야, 평안히 살 수 있다. 또 젊어서 벌어놓은 돈으로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서 밥이라도 한 그릇씩 사줄 수가 있다. 오늘 집에 나갈 때 눈 감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찾아가 보세요. 맹인 안 보여. 한번 가보세요.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피눈물 나는 인내와 노력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봤을 때 정신적인 영웅이요, 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가 어려움에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뉴저지 주정부에 장애자 복지국장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의 목적은 초과
제출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피고인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법정에 나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다시 국장이 되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은 영웅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영웅, 기독교 초등학교에 왜 자폐아를 받나? 왜 슬로우 러닝 애들을 받나? 왜 정신장애 아들을 받나?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힘이 더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거 못하러 어려운데 해. 그러니까 한국이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없으면 부자로 살진 모르지만 1등 국민은 되기가 어렵다. 마더 테레사 노벨상도 타고 우리나라에도 두 번 왔다 갔고 저도 그 사람을 실제로 캘카다에 있는 거기 가서 두 번 만났고 미국에 한번 와서 조천기도회에 강연하는 것도 한번 들었는데 하루는 테레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테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가 우글거리고 2만 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캘카다로 가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나는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주고 죽음은 무덤에 만들어서 파묻어라.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2년 동안 열심히 캘카다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마침내 1948년 8월 8일 찬송가 한 권, 수녀복 한 벌, 성경 한 권 들고 캘카다를 갑니다. 그때의 테레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나는 무슨 옷을 입을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후 30년이 지나고 죽기 몇해 전까지 100여 개의 고아원을 세우고 1979년에 평화 노벨상을 탔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늘진 곳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누가 돌봐야 되나?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서 허둥지둥하고 있었을 때, 우상을 배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합장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시장한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배고픔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사람 41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배고프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나 같으면 야 이 나쁜 놈 그냥 떡 나와라 뚱땅 하면 그 돌이 다 떡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예수님은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법칙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 내가 배고프면 불의한 수단도 사용할 때가 있지요. 에서는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 잠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빵 하나를 도둑질해서 먹고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격언. 저희들이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메릴린 먼로,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은 어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메릴린 먼로, 1962년 36살 때 어느 날 밤 그가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린 자도 많았다. 수백 명의 팬레를 자기 한번 만나고 싶다. 매일 받는다고 했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장담을 한 메릴린 먼로. 금반머리에 육체파.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가 이렇게 말,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은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유혹할 수 있는 메릴린 먼로. 삶을 포기하고 어느 날 저녁 수면제를 잔뜩 먹고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여자 나이 36살. 헤밍웨이, 어르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All Man and Sea, 그 저서를 내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세계적인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총이요, 뭐 자리 거라 그러나 Farewell to Guns, 그 소설을 쓴 것이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그는 몇 번이고 결혼하고 이혼을 되풀이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엽총을 가지고 쏴서 자살을 했어. 그가 이렇게 말 남기고 죽었어요. 나는 피라미드에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말 한마디 남겨놓고 자살을 했죠. 헤밍웨이, 위대한 작가였지만은 자신의 영혼이 빈 상태라 관리하지 못해서 그의 내면은 명성에 비해 보잘것없었습니다. 메릴린 먼로나 어너스트 헤밍웨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 신기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헛것.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만약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부닥치지 않게 해줄 거다. 처음에는 물질을 시험하시다가 실패하니까 신앙을 시험하는 것으로 바꿔줬어. 성전의 중요성.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을 한.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 내 사자들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언에 이 말이라. 곧 너는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성전 앞에 마당에는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 와글와글거리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성전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왜?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

거기서 만약 뛰어내리면은 그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질 겁니다. 인간의 욕심의 유혹이 뭐냐? 아, 내가 누군데? 내가 영웅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뛰어내릴게! 천사가 받쳐준다고 생각을 했을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처나지 않게 보호하신다. 예배당에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데 어떤 때 예배당 지붕 위에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수들 사탄들 거기서 바글바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연기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텐데 거기서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거라. 제 기도는 하나님 골치 아프게 하니까 막아버려라. 예배당 지붕 위에는 마귀의 소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예배당은 성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향기로운 기도를 올릴 때에 온전치 못하면은 마귀의 장난, 마귀의 시험하는 장소로 지붕이 변한다고 그랬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성공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매여가지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말씀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크고 작은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귀를 기울이면서 그로 쪽으로 갈 적이 더러 있지 않은가. 세 번째로 높은 산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영광의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영광과 영예 받기를 좋아합니다. 참 너나 할 것 없이 아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쟤 뭐 저거밖에 몰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데 전하 전신을 발명한 사람이 세미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신술이 생겨나게 된 동기와 정로를 더듬어 볼 때에 우리는 지존하시는 분 무시하지 말고 그를 가장 높은 분으로 모셔 받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다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것밖에는 없다고 했을 때 그런즉 우리를 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의 본을 누구나 배우도록 하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믿는 사람 찬송도 하나님의 영광을 적어도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권세의 시험 정치적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윗은 내 마음에

0: 들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바벨론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정치해 하나님에게 칭찬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1929년 미국은 말할 수 없는 대공황이 왔어.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굶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걸을 것이다. 그게 취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 되는 동안에 뉴 디얼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달성하는 정치권에 그걸 내몰고 얼마 안 가서 미국이 다시 정상화가 됐다. 뉴 디얼, 새로운 일을 시작했기에 그 후에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오요.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과거의 미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예수님 권세의 시험, 영광의 시험, 시장의 시험, 신앙의 시험, 거뜬히 이겨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죠.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그 찬송인데 호레이쇼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 구절에 감동을 받고 작시를 해서 후에 작곡까지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노래 잘하는 성도가 뉴욕에 있는 싱싱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수감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찬양을 불러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말다툼을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수라정이 돼가지고 날라오고 이게 날라오고 저게 날라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에 그 여자가 높은 소프라노 음성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장소가 조용해지면서 후렴에 구주께 도움을 구하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던 주께서 지켜주신다. 주님은 기꺼이 도우시며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교도소가 조용해지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하나님의 찬송에 매혹이 돼가지고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죠. 함께 은혜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018-1331, 070-7018-1331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병든...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궁평교회 서형래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을 치료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오직 정직과 공의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불황으로 힘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기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긴장 속에 있는 남북관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신뢰를 잃은 교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이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와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9월 9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나는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이 없는 하루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성령님이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다다를 수 없다. 나의 영적 생명력은 성령님께 달려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는 것에 훨씬 이상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이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성령에 대한 위대한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짧게 요약해서 몇 가지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성령을 만나다의 저자 김세용 목사님도 비슷한 통찰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성령님을 모르면 신앙은 의무가 된다. 대신 성령님을 알면 신앙은 동행이 된다. 막연한 신비주의와 차가운 지성주의를 넘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시는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 세상을 향해 맹렬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는 그 힘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월 9일 이 수요일 아침에도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내 영혼이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을 때 성령의 담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막연한 교리 속에 갇혀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으로 찾아오시는 친밀한 인격의 성령님을 오늘 이 아침 함께 만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좀 달리 표현하면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삶의 핸들을 잡아주신다,

우리의 운전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과 열정으로 나아갈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저께 극동방송 중앙사에서 있었던 70주년 기념 미스바 특별 기도회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정말 막연한 교리 속에 갇혀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으로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친밀한 우리 성령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맹렬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겠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십시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또 우리 성령 충만해지는 찬양들 더 많이 고백하면서 박수치면서 목소리 내어서 힘있게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언제나 성령을 느낀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찬양들, 여러분 힘있게 찬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 복된 이 수요일 아침, 하나님이요 우리 가슴 가운데 놀라운 꿈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꿔주십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이 하루가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은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 시간이 또 어제 미스바 기도의 시간에 참 많은 분들이 응답받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1100여 명 정도가 극동방송 중앙사 전 건물을 가득 메워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께서 친히 안수도 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고백하며 또 기도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우리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죠. 특별히 10월 17일 토요일에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를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 그 행사가 그냥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공유하시고요. 어저께 화요일 짱짱 성경 암송 영상 링크 공유하실 분들은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을 공유하시는데요. 6956님도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극동방송을 들음에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의 영적인 생명력이 성령님께 달려있다.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특별히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행동 모든 것 하나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도록 오늘 겸손하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맞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유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영혼이 혹시나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담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은혜로운 찬송 같이 할까요? 성령의 담비가 내려집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복되고 좋은 아침, 주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갑시다. 아, 저도 그렇고요.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막연한 교리 속에 갇혀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구체적인 현장 속으로 우리 삶 안으로 초청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는 그 인격의 성령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열정을 갖고 달려가자고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의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9월 한 달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 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고

0: 왔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도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으로부터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무심코 던져진 차가운 평가 하나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기대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늘 흔들리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깊은 갈증을 채우는 참된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내 손으로 쥐어야만, 남들이 박수를 쳐줘야지만 채워지는 만족은 금세 사라지고 말죠. 하지만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분께서 주시는 만족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평가를 내려놓고

아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했어요. 하루를 살다 보면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나 오늘 잘 해내고 있나? 남들 보기에 괜찮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명쾌하게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한 날, 뭔가 찜찜한 날에는 괜히 작아지곤 하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시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참큰 위로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서 스스로 뿌듯해하는 것을 만족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애초에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온전히 채울 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완벽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분주했던 걸음을 잠깐 멈추고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 내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 솔직한 고백 위에 부어주시는 그 넉넉한 채움을 경험하는 오늘 되시길 소망할게요. 여러분의 일상 속 은혜들 참 많으시죠? 그리고 또 오늘 맞이하시게 된 새로운 일들,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멘, 카드 이렇게 보내시면 말씀 카드와 오프닝 멘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의 마음 전하고 싶어요. 오늘따라 더 그렇더라고요. 그 마음 담아서 유얼사이드 이삭의 축복 그리고 C5 밴드의 감사함으로 같이 했습니다. 사랑스런 주의 축복되신 여러분, 감사로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 나가실 여러분의 시간들 기대합니다.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은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우리는 종종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엉뚱한 것들을 쏟아붓곤 하죠. 끊임없는 일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채운 것들은 돌아서면 다시 영혼을 목마르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고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다른 것들, 뭐 돈이나 어떤 자리나 내 성과나 이런 것들로 채우기 전에 내가 주님으로 마음을 채우기를 말이죠. 그리고 충만하게 준비를 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고 지금도 때로 오락가락 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오늘 이 순간 이 결단이 진심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지금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선포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웨이홈의 찬양, 네오혼의 빛 비치니 하나님의 세계, 홍의삭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함께 돌아봤어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증명하라 말하고 남들보다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뤄내지 않아도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해도 주님 곁에 머무는 영혼은 이미 온전하다고 말이죠. 내 힘으로 채우려고 애썼던 그 손짓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넉넉히 채우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내일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양현민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여수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주기도문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당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자, 이어서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겠죠. 외식하는 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왜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거를 짚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들은 특별한 예복을 입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파라는 이 자체가 구별된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별되게 특별한 예복을 입고 그리고 회당 그리고 큰 거리 어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손을 높이 들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한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서서 기도한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뭐 특별한 예복을 입고 기도한 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죠.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파크로시라는 단어, 히파크로시라는 단어에 그 어원의 뜻은 뭐냐면 이 가면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가면을 쓰다. 그러니까 즉 외식이라는 뜻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하면 경건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였을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전혀 받으시지 않으세요. 결코 받으시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5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면 우리 역시 외식하는 기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외식적인 기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 우월감이에요. 영적 우월감.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너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자신들을 그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우월감을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기도에서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사역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봉사, 섬김, 사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질 때에 여러분 그 예배는 더 이상 순수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순수한 기도가 될 수 없고 순수한 사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개인적인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 혼자 있죠.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그곳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골방에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합심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5장에도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합심기도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필요해요.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는 자세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골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 기도는 이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이 자세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자주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요? 예, 없습니다. 아마 운전하면서 기도해 보신 거 알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앞에 확 깨서 에이씨 기도하다가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중해서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전화 오고 사람들이 찾고 집중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집중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봐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언제 기도하셨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서 기도하셨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을까요? 잠이 없어서?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새벽은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새벽 시간에는 차소리도 별로 안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도 없습니다. 다 자고 깊이 잠든 시간이 새벽입니다. 정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가장 고요한 시간이 새벽이라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여기에도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고 어디서 기도하셨는지가 나오는데 자, 언제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셨어요.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또 어디에서 기도하셨죠?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방해받지 않은 그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함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죠? 감람산에 가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소화시키려고 등산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을 늘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람산은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늘 감람산을 찾으신 거죠. 습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장소.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엄청난 특권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약속 가운데 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많은 약속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약속이 뭐냐면 바로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지금부터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시나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요 불신이고 교만인 거예요. 왜 교만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죠.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껴요. 아,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내가 이게 한계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제 딸이 지금보다 한참 어렸을 적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요걸트, 맛있는 요걸트 있잖아요. 이렇게 뚜껑이 달린 거. 그래서 그거를 주면은 이제 제가 따주려고 하면은 제 딸이 못 따게 해요. 그거를. 뚜껑을 못 따게 해요. 왜 그럴까요? 지가 따겠다고. 내가 딸 거야. 내가 딸 거야. 나는 알죠. 얘가 못 따는 거 알아요. 근데도 막 계속 졸라요. 내가 딴다고 막 우겨요. 그래? 그럼 네가 따봐. 처음에는 야, 아빠한테 맡겨. 아빠가 도와줄게. 아니, 아니래요. 자기 할 수 있대. 그래서 그래, 네가 한번 따봐. 얘가 딸 수 있을까요, 못 딸까요? 못 따죠. 막 낑낑대요. 안 돼요. 결국 어떻게 하죠? 아빠한테 맡겨요. 저는 쉽게 따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가 다 할 수 있대. 너무 웃긴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울 수 있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으세요? 좋은 약 먹고 운동하면 여러분 건강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목회?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일을, 한 분야의 일을 한 20년 이상 하게 되면 거기에 달인이 돼요. 베테랑이 되죠. 한 분야를, 한 똑같은 거를 한 20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저는 지금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한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설교도 한 20년 이상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좀 늘어야 되잖아요. 목회가 막 늘어야 되고 잘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목회를 수십 년 하신, 은퇴 앞두신, 또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회는 기도밖에 없어. 그 말이 맞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걸 뼈저리 느껴야 하지만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 교만인 거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확률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기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언부언은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런 뜻도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중언부언, 길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뜻도 없는 내용도 없는,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상 1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 알죠?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의 영적 대결. 불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한번 기도해보자, 대결해보자.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죠.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막 그러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동안 막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저들이 막 춤을 추며 날뛰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칼로 막 몸을 자해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때 엘리야가 등장하죠. 자,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분명한 목적과 뜻과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 사업장을 위해, 건강을 위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밤새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생각해 보면 식기도가 그럴 때가 진짜 많아요. 밥 먹을 때.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진지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밥 먹을 때 이제 가끔 우리 개인 기도하고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골방에 들어가 너희가 은밀히 계신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주기도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을 더 커질 때까지 계속 이거만 할 거예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도전에 부르겠지만 찬송가 369장,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찬송가가 너무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자, 누구에게 맡길까요? 우리 주께 맡기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근심, 걱정,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 중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0: 모를까. 제가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부르는데 오늘 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찬양을 만든 작사한 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안타까움. 안타까움. 아니 근심 걱정 다 있는데, 괴로움이 있고 무거운 짐 있는데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긴다라는 거예요. 어찌 아니하리 하려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막 느껴집니다.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부질없이 낙심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질없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거 부질없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 낙심하지 말고 뭐하라 할까요? 그러면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좋으신 아버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한계를 아시는 주님 어찌 아니하랄까? 저 이 찬양을 새벽에 다시 곱씹는데, 야, 이 찬양의 가사를 쓴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 체험 벨루스턴 힐링 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9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Good morning. 매주 수요일 말씀 한 구절을 영어로 간직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말씀 속 영어 속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목사님. 목사님, 요즘은요, 네. 정말, 아, 지구는 둥글고 도는 게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1: 그렇죠. 그렇게 무덥던 더위도, 와, 이렇게 꺾이는 날이 오는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맞을 때, 아, 저도 이제 지구가 태양이랑 조금 멀어져 가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0: 아, 목사님도 그러시군요.
1: 네.
0: 목사님, 때는 바야흐로. 대입 원서도 써야 하고요. 또 뭔가 2026년에도 결과물을 좀 남겨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0: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까요?
1: 네. 어제부터 대입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한다는 그 네.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비단 뭐 입시뿐이겠습니까? 네, 인생의 중요한 이 결정의 순간 앞에 섰을 때 아, 주님 어떤 선택을 해야지 성공할까요? 뭐 어려움 없이 잘 될까요? 합격합니까?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마음이죠.
0: 네, 목사님.
1: 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내가 합격하고 또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아서 여쭙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 또 하고 싶은 일,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온전히 주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0: 아.
1: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길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